0: 후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편이긴 합니다만. 네. 이소영 씨, 아이들 때문에 어린이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애들만 좋아하겠지 했는데 웬걸. 정신 차려보니 제가 더 흥분해서 이겨라, 이겨라, 번개 파워, 안 돼! 하고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애들보다 제가 더 즐기고 온 것 같아요. 이거 재밌네 하셨습니다. 아, 그래 뭐 아이들 이제 뭐 저희는 다 성장을 해서 요 나이 때는 아니지만 예, 번개 파워 예,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참 좋아했죠. 아, 번개 파워의 어떤 인기는 계속 쭉 이어가고 있는 걸로 예,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어린이용 스킨케어 세트 드립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볼빨간 사춘기의 아틀란티스 소녀까지 들었어요. 김채원님, 오늘 12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서 만날지는 아직 안 정했거든요. 막상 나가려니 좀 귀찮아서 쥐죽은 듯 가만히 있는데 친구도 아직 연락이 없어요. 친구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려고요. 친구야, 혹시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예, 뭐 비슷한 마음이실 수도 있고요. 예. 이거 뭔지 압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예, 뭐 이 친하고 안 친구를 떠나서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 아 귀찮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화장품 선물 세트 드릴게요. 바람이 때문에 오늘 만남이 취소되면 참 딱 좋겠는데. 예. 존 레전드의 All of Me, 7527님 청해 주셨고요. 비욘세의 Halo 두 곡입니다.

드리는 건데, 예. 저한테는 고기를 좀 주세요. 고깃집. 고기를 좀 나눠주시죠. 야, 그래요. 내년에 아주 보기 크게. 아, 근데 뭐 이런 꼭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서 기분 좋잖아요. 그죠? 네. 꽃 디퓨저 선물로 드립니다. 아, 그 손님이 한 얘기가 예,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음악 앨범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2749님, 3월 초에 저희 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 아들을 기숙사에 두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왔다 갈 때도 너무 짠하고 안쓰럽고 그랬는데

성시경의 좋을 텐데 권진아의 원더랜드까지 들었어요. 9207님, 제가 생각보다 소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활력 넘치는 방송을 들으면 약간 신의 한복판에서 저를 둘러싸고 서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 같아서 너무 부담스럽고 숨차고 그런데요. 음악 앨범 딱 괜찮아요. 아침에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난 너무 부담스러운데 내 주위에서 다 같이 막 이렇게 군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따라하면 막 누가 인상을 쓰고 저 사람은 뭐야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부담. 아,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네,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저희는 뭐 그냥 누워서 들으셔도 아주 어울리네. 네, 그런 편안한 방송입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않고요. 여러분 내키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화장품 선물 세트 드립니다. 52702, 여기는 수원에 있는 옷 수선집입니다. 항상 미스터리인 게요. 손님은 왜 제가 꼭 잠깐 외출하거나 화장실 갈 때만 올까요? 꼼짝 않고 자리 지키고 있을 때는 손님이 없길래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귀신같이 그 사이에 왔다 간다니까요. 정말 신기해요. 아, 희한하네. 그렇다고 뭐 화장실을 안 다녀오실 수는 없고 또 뭐 식사도 하시고 뭐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실 텐데 왜 그럴까요? 꽃 디퓨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 잭슨 5의 I Want You Back, 김경모 씨 청해 주셨고요. The Wonders의 That Thing You Do로 이어집니다. 4566님이 청해 주셨네요.

0: 국민인생 성원에드피아.
1: 코입술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원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어른아이 모두의 상처 보호 드림패치에서 별모양 컬러 반창고, 주식회사 트라이몽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미스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롭에서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셀스에서 여성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프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식단 파트너

0: 3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대차할 땐 어디로?
2: 사진으로 올카.
1: 대차할 땐 어디로?

신생아 이동 중. 이거는 뭐 그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축하해 주시고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 또 한 명의 천사가 우리 곁으로 왔네요. 효소 세안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조기차 안에 무지개 양태성님이 청해 주셨고 김현철의 오랜만에로 이어집니다. 김승희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나또 아주 그 독특한 맛이 있죠. 독특한 맛이 있고 독특한 식감이 있죠. 좀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입에 뭐 그 약간 뭐 좀 실 같은 게 계속 이렇게 남아 있고, 예. 저도 좋아합니다. 자주 먹지는 않는데, 예. 멍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또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8356님. 아침부터 올리브 오일에 토마토를 굽고 슬라이스 햄에 계란으로 휘리릭 스크램블 만들고 계란물에 바닐라 오일 넣고 아가베 시럽 반 스푼에 통밀 식빵 푹 적셔서 프렌치 토스트 뚝딱 만들어서 커피 한 잔과 함께 먹고 있습니다. 음악 앨범 들으며 먹으니까 여기가 파리네요. 봉주. 아, 그래요. 혹시 그 고향에 있는 이모레 가보셨습니까? 아, 그렇죠. 여기 뭐 파리 뭐하러 가요. 네, 이 정도면 파리지. 예. 달팽이 리프팅 크림 선물로 드릴게요. Sing Street OST에서 Drive It Like You Stole It, Duran Duran의 Pressure Off 두 곡입니다.

축하한다. 형님도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두 분. 네. 진짜 그 어떤 그 모임보다도 건강한 모임에서 두 분이 만나셔서 취미도 같으신 것 같고, 너무 좋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준영님, 영주님. 꽃 디퓨저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6039님 사연이네요. 제주 남성로에서 북카페를 운영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오픈 초가 지나니 손님이 끊겨서 남편이 요즘 많이 힘들어요. 다른 어떤 말보다 차디에 잘하고 있다는 말이 꼭 듣고 싶어서 사연 보내요. 오늘은 음악 앨범의 기운을 받아 손님이 많이 왔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하셨어요. 아, 북카페. 근데 뭐 이런 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사실은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 기간을 잘 버텨내셔야 됩니다. 네, 잘 될 거예요. 힘내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멀티 비타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건강 꼭 챙기시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6039님. 아, 노리플라이의 바람만 봐도 좋은데 김현숙 씨 청해 주셨네요.

노리플라이의 바람은 봐도 좋은데 데이브레이크의 실리까지 들었습니다. 3900님, 중1 딸 다음 주가 시험인데 공부를 안 해요. 지금은 공부할 때가 아니고 비워야 할 때래요. 비워야 잘 채울 수 있대요. 딸아, 너는 이미 아주 많이 비어 있어. 아, 정확한 그 그래요. 아주 많이 비어 있다고 또 부모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시험 점수도 좀 많이 빌 것 같아요. 공간이 철분제 선물로 드립니다. 0408님. 우리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에 올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안 와서 물어보면 자기는 끝나고 바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같은 반 친구 엄마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이게 좋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3: 이연우의 음악 앨범.
4: 이연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순서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네요. 불독맨션의 음악 준비했어요. 엘디스코 아모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평소보다 나들이 차량들은 많지 않지만 빗길에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더 가서 한남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는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가양대교부터 한남대교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0: 같아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댕지.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이은혜님이 주셨는데요. 40대가 화장이 진하면 짠해 보인다는 얘기 듣고 위축되네요. 연하게 하고 다녀야 될까요? 진하면 진하다고 난리, 연하면 연하다고 난리, 어쩌라는 거죠. 자, 누가 나를 짠하게 여기면 오히려 좋아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짠하면 고기나 사달라고 하시고요. 자, 영양가 없는 얘기는 쿠팡기로

0: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9802님이 주셨는데요. 명수 형님, 그 노래 그거 뭐죠? 그거 탈, 뭐, 탈, 탈, 탈, 탈인가? 그거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탈, 탈, 탈이 아니고요. 어우,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잘생긴 나의 눈, 코, 입. 탈랄라, 탈랄라. 성형수술 탈랄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탈탈탈이 털털털이 아니고 탈랄랍니다. 세상에 참

라는 게 그때 좀 잘 안 풀리지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코미디언실에서 저랑 개그맨 두 명 후배들이랑 같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좀 안 풀렸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막 머리가 붕 뜨는 그런 머릿속이 붕 뜨는 느낌 있잖아요. 막 그놈 아 하는 그 아 진짜 그때 감동이 이번에 계속 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 해는 진짜 빨리 갔어요. 그 해는 예, 월드컵 때문에 2002년 493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회사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 왕복 4시간이면 편도로 태국을 가고 일주일이면 28시간인데 그럼 뉴욕 한번 갔다 올 시간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사 가는 게 낫겠죠. 좀 가성비적으로 보면 좀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죠? 예, 이거 4시간 정도가 걸릴 정도면은 이사를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4시간을 좀 더 잘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개인의 발전 위해서도 쓸 수 있는데 그 시간 그냥 허송세월로 그냥 날려버린다는 게 좀 아깝네요. 이거는 빨리 어떻게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녀시대의 노래입니다. 미스터 택시.

없습니다. 그냥 지금 젊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야죠. 네. 윤인숙님이 주셨습니다. 생일이라고 어플에서 팝콘 라지 세트 쿠폰을 주길래 팝콘만 사서 집에 왔는데요.

거죠. 그죠? 그래 저는 본인이 즐거우려면 악기를 배우는 게 좋아요. 악기를. 본인이 그리고 이제 뭔가 나의 미래에 어떤 그 제2의 인생을 꿈꾼다면 자격증을 따는 게 좋죠.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그냥 제가 즐거우려고 피아노 배우고 그냥 디제잉 계속 하는 겁니다. 디제잉은 어떻게 또 수익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예. 아무튼 뭐라도 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오존의 노래예요.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0: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위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자,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2부에도 여러분들 사연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자, 6323님이 주셨습니다. 맘땡 터치에서 무한상사 한정판 세트가 나왔더라고요. 무도 퀴즈로서 참을 수 없어 당장 달려갔는데 바로 품절 띠로리 지팡 물량 좀 더 풀어주세요. 저는 잘 몰라요 이거. 예, 잘 몰라요. 히트가 치고 있다는 거 알지 제가 물량을 풀고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넘쳐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지런한 분들이 예, 그런 것도 살 수 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잘 된다고 하니까 저 기분은 참 좋습니다. 8994님이 주셨어요. 자전거 타다가 다리에 쥐나서 20분 만에 겨우 풀렸는데 이번엔 반대쪽에 쥐가 나서 강제 휴식 중이에요. 19년 만에 타는 자전거라서 그런지 종아리가 많이 당황했나 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운동을 많이 하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가끔 저도 자다가 다리가 저려가지고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 세월의 흐름은 어떻게 따로 잡을 수가 없고요. 예, 대신에 본인의

꼭 의사 선생님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눈 크게 뜨세요. 크게 뜨고 그렇게 해서 좀만 참으면 되니까 이뻐지려면은 그만큼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미의 노래 듣겠습니다.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1님이 주셨습니다. 건강검진 앞두고 있어서 며칠째 금주 중입니다. 치맥도 하고 싶고 피맥도 간절하네요. 검진만 끝나봐라. 아우 진짜. 아 저는 저 지난 토요일에 삼겹살에 맥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예,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행사가 너무 잘 마무리가 돼서 너무 기뻐서 한 잔 먹었습니다. 예, 아 그렇게라도 먹어야 인생 살맛 나지. 그렇게 먹고 오늘은 또 뛸 겁니다. 집에 가서 예, 뛸 거예요. 이영우님 주셨습니다. 예비 사위 불러서 면접하니 면접을 봤는데요. 밥도 복스럽게 잘 먹고 엉덩이도 가벼워서 식사 후에 설거지 하겠다고 덤비는 거 말리느라 진땀 뺐네요. 최종 합격입니다. 땅땅땅. 보통은 다 잘해요. 예예. 예. 처음 볼 땐 잘해요. 이제 그 다이 문제인 거죠. 아무튼 마음에 든다니까 예 아주 예쁜 그런 또 아들 같은 그런 사위 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준님이 주셨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나트랑입니다. 큰맘 먹고 중이 쌍둥이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왔는데 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보고 관광은 일도 안 하네요. 한국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아 애들이 왜 그러냐 진짜 힘들게 거기까지 데리고 갔으면 좀 놀고 엄마 아빠랑 좀 얘기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지 전화기만 볼 것 같으면 뭐로 갔어. 예. 근데 딱 중학교 2학년이 그럴 때긴 하다. 그죠? 예. 그래도 아이들이 마음속으로는 즐거워할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요. 아이들 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많이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나트랑 갔다 온 것 같아요. 기억으로 워낙 많이 가가지고 어딜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나트랑 갔다 온 것 같아요. 거기 되게 프랑스 느낌의 예쁜 마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재밌게 놀고 오시고 이번엔 김다운님 저희 동네 마트에서 수박 9,900.

0: 자, 이쯤에서 주말에 퀴즈 나갑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1: 다음이요?
2: 트롬본.
1: 트롬본?
2: 네.
1: 트롬본이 됩니까?
2: 자, 명색 너무 좋아해서.
1: 예, 예. 트롬본. 연주. 자, 우리 권찬우 군. 예. 야, 찬우, 아니, 찬우 군. 네. 유튜브 많이 봤구나.
2: 와.
1: 연습 좀 했네.
0: 아니, 어떻게 입으로 트럼본 소리를 냅니까? 저도 안 내는데. 자, 이 트럼본으로 연주한 이 친구가 저의 노래를 연주했어요. 어떤 노래일까요? 자, 1번 바다의 왕자, 2번 바람의 아들, 3번 바보에게 바보가, 4번 바보야. 사실 바보야라는 노래도 있어요. 되게 좋아요. 예. 자,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정답자 10분 뽑아서 랜덤 선물 5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댄싱 게놈의 노래입니다. I'm so sexy.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6: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7: 우리

0: 기저귀 금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께 내드렸던 예, 주말의 퀴즈의 정답은요, 바보에게 바보가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안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노래 들어야죠. 예, 지금 결혼하면 좀 더울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박명수의 노래입니다. 바보에게 바보가. 저는 내일 11시에 뵐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까지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한 바람도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김포에서 부산 김해를 오가는 항공기가 결항되고 있는 만큼 출발 전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정체는 잠실 철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광지원터널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 북대전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남한성에서 안진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화도에서 서종 사이와 이후로는 조양에서 춘천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한적해 보여도 발걸음이 끊임없고요.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은 또 그런 손님들과 오랜 친구의 바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

0: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3, 4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열광하는 그 형 노래 강균성님과 함께합니다. 추억의 노래들 소개하면서 그때 그 시절 이야기 많이 나눠볼게요. 2시까지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번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번 토이 해커스 토이 한 번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3: 토익은 해커스
5: 요즘 주식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까지 보내드리니까요. 문자 안 보낼 이유 뭐가 있겠어. 지금 당장 보내세요. 지금 right now. 밥을 먹었더니 힘이 나네요. 아니 약간 지금 혈당 스파이크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왜 갑자기 신이 나지? 네, 여러분들도 신 나고 계시죠? 박철우님께서 배달앱 VIP가 됐어요. 축하받아야 할 일인지 반성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승급 기념으로

평소에는 어떻게 더 예쁘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드는데 오늘은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도 케이크에 초 꽂고 노래 부를 줄 아는데. 지인들이 아침부터 축하톡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다들 제 마음을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한답니다. 이렇게 라디오 시작하고 나서 저를 되게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는 분들의 소식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돌이켜보면 은근히 공연 때도 말도 많이 했고 또 방송이나 이렇게 어디 출연하면은 말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저를 또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구나 싶습니다. 어때요? 계속 까불버릴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점잔 좀 떨어볼까요? 그러니까 너무 늦은 것 같긴 하죠. 네, 늦은 감이 없잖아. 네, 많아요. 늦었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에일리의 Heaven.

해가지고 주말에도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정말. 아 그래도 우리 폴킴 삼촌 라디오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잘 다녀와요. 008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타러 가려고 여행 준비 중이에요. 목포 여행은 처음이라 설레네요. 맛있는 것도 많다고 해서 배 터지게 먹고 오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 제트보트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엔 물놀이 빠질 수 없죠. 제트보트도 기대 중입니다. 물놀이 하면 배가 정말 다른 운동 할 때보다 훨씬 많이 고파지는 것 같아요. 물놀이 신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목포 가면은 낙지를 왕창 먹어야 돼요. 낙지를 혼자서 그냥 8마리 정도 드시고 오세요. 네. 어디 가요 가요 당장. 오늘 사연 보내주신 028번님 그리고 0080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어디 가세요? 주말에 가고 싶은 곳 있으신가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맛집, 카페, 도서관, 공원, 드라이브 등등등 동네 소풍부터 여행까지 모두 다 환영입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사연 무료니까 돈 안 들잖아요. 지금 당장 글 안 써요? 지금 당장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송승호님이 신청하셨습니다. 101의 에너제틱.

맛있어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뭐 먹었는지 사진이나 한번 보내보세요. 네. 제가 눈으로 사진은 봐드릴게. 노래 두 곡 이어 들어볼게요. 백아연의 썸타긴 멀타, 그리고 8565님의 신청곡 민서 이상하네.

표현.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 네. 남들이 나 보기 싫은데 보기 싫을 때 보기 싫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PDA라고 한답니다. 네. 아,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왜 추천을 하냐면, 저는 이제 음악을 정말 다양하게 들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한데, 이제 솔로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특히 소유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드럽고 가성으로 감미롭게 노래 부르는 걸로 워낙에 유명하시잖아요. 목소리 톤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뭔가 이미지 변신을 한다거나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3, 4부는 노을의 균성 형님과 함께합니다.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1: 90년대 2000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빗길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남단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복정나들목부터 지나는 데만 3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먼저 군포에서 부곡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정체는 강원권에 진입해서 강천터널 부근과 문막 일대 다시 원주분기점에서 원주나들목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로 대관령 5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일대로 많이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는 망향휴게소에서 천안 사이와 천안분기점에서 옥산분기점 부근 다시 옥산휴게소에서 옥산하이패스 요금소 사이로 정체 심합니다. 그 후로 남청주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남청주에서 주감휴게소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1: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2: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1: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2: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2: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3: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

0: 1073님께서 10년차 연기자입니다. 아직은 가족이랑 친구들 사이에서만 유명하긴 해요. 그래도 꾸준히 촬영도 하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꿈은 언젠가 라디오 DJ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 왠지 진짜 이뤄질 것 같아서 용기내 문자 보내봅니다. 꿈은 이뤄진다! 야! 어머, 우리 1073번님이 제자리를 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건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곤란곤란해. 그래도 저는 이렇게 꿈을 말하고 다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데뷔 초창기에 아무도 저를 폴킴을 모르던 시절에 아 저는 가수예요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창피해서 좀 알려지고 나서도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나 가수야 나 배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10년차 연기자분 나중에 우리 라디오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다. 네, 어디서 어떤 작품 볼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균성형님 다 기다리고 계시죠? 광고 듣고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쳐주죠! 시작할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2: 과식 깨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2: 불편하거나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카세트 테이프로 돌려 듣고,
1: 손범수 아저씨의 소개 멘트 기다렸다가 듣고,
0: 도토리 충전해서 BGM으로 깔아 듣고,
1: 노래방 가면 끝곡으로 완창하고

0: 시간입니다. 이 노래
1: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3: 저요 저요.
0: 주말마다 저와 추억여행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노래 강균성 형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강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네.
1: 하루하루가 굉장히 많이 무슨 일들이 있었나 봐요.
0: 네. 삶이 쉽지가 네. 않네요.
1: 아,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0: 아, 채연님께서 네. 불후의 명곡에 나오신 거 봤어요.
1: 아,
0: 김장훈,
1: 감사합니다.
0: 강균성이 함께 부르는 붉은 노을 너무 신났습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0: 근데 보는 내내 네.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김경호 버전의 붉은 노을은 어떨까?
1: 아이고.
0: 이런 나라서 미안해요, 균성님.
1: 뭐 궁금하실 수 있죠.
0: 죄송해요. 자꾸 요구하게 돼요.
1: 아, 그래요? 어, 근데 그렇게 버전을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는데 난 너를 사랑해 이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김경호 선배님을 하면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돼야 되나?
0: 진짜. 아, 난 조만간 네. 김경호 선배님이랑 같이 뭔가 쬐고 가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아,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김윤님께서 네. 붉은 노을 부르실 때 뛰어 소리 질러 외치면서 호응 유도하시던데 네. 노을 공연 때도 그런 거 하시나요?
1: 아, 저는 무조건 합니다.
0: 아.
1: 그래가지고 공연에서 네. 약간 가끔 공연장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공연장도 있고요.
0: 네.
1: 뛰는 것을 막는 공연장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저희가 미리 알아봐요.
0: 오.
1: 아, 여기 설 수 있습니까? 뛰어도 됩니까?
0: 뛰어도 됩니까?
1: 네, 왜냐면 발라드 콘서트, 발라드 그룹이니까 네. 신나는 건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생각을 완전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 그럼 어떤 노래에?
1: 붉은 노을도 굉장히 많이.

0: 공연이에요.
1: 오늘 내일 6월에.
2: 네.
1: 네. 아, 기대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균성님과 함께하는 토요일 어떤 코너인지 소개부터 해볼까요?
2: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1: 최요.
2: 최요. 어머 어머.
1: 어, 이거 뭐야? 이거 괜찮다.
2: 아, 김장훈 선배님 저번에 저요조 했던 게 갑자기 나와.

0: 하겠습니다.
1: 견우야 님의 사연입니다. 중딩 때 장혁 배우님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오빠가 TJ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냈었어요. 오. 중얼중얼 랩을 하는데 중딩의 눈에는 너무 별로였어요. 그래서 차태현 오빠로 갈아탔죠.
0: 어떡해.
1: 근데 이 오빠도 앨범을 낸다네요.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노래가 좋았어요. 단숨에 1위 후보에 올랐죠. 그때 포지션의 I love you와 차태현의 I love you가 1위 후보였는데요.
0: 진짜?
1: 우리 오빠 1위 시켜주고 싶어서 ARS 투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느린 I love you를 누르고 빠른 I love you가 1위를 했었죠. 그리고 그해 여름 우리 오빠가 엽기적인 그녀로 또 대박이 터져서 2001년은 차태현의 해였답니다. 아무튼 차태현 화이팅! 장혁 화이팅이에요.
0: 장혁님은 무슨 죄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이 차태현님에 대한 이 추억을 네. 얘기하는 것이 주가 이뤘는데 잠깐 이렇게 양념으로
0: 마지막에
1: 희생양이

0: 만 비트가 BPM이 되게 빠른 노래는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또 제 기억에 노래는 약간 궁짝궁짝궁짝궁짝. 네.
0: 근데 멜로디는 느린 노래 있잖아요.
1: 아. 네. 아 사랑을
0: 그냥 이렇게 느리게.
1: 아 그러구나. 느리게. 아 생각보다 되게 느리다.
0: 네.
1: 훨씬 더 빨랐던 걸 느꼈거든요. 네. 약간 선글라스, 약간 색깔 안경 같은 거 쓰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태태현님?
0: 어 그랬나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이때 뭐 날개춤 같은 거 이렇게 쳤었던 것 같고요.
1: 머리 약간 브릿지 같은 걸 이렇게 하셔가지고.
0: 네, 브릿지도 많이 넣으셨었죠. 네. 아. 그리고 그때 그 사이더스 회사에
1: 네.
0: 장혁 형님도 사이더스 회사였어요.
1: 아 거기가 약간 네.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네.
0: 그래서 제가 그 연습실 쓸 때 제가 연습하러 가잖아요.
1: 네.
0: 그 장혁님이 먼저 연습을 해야 되면
1: 네.
0: 그 옆에 또 모델 키 크신 여자분들이
1: 네.
0: 하이힐 거기 더 신으셔가지고
1: 네.
0: 옆에서 막 춤도 추시고 연습하는 걸 제가 이렇게 구경해요.
1: 오.
0: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연습 끝나시면 이제 저희가 또 연습을 하고 네 막 그랬었어요.
1: 아 이런 모습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겠다.
0: 그러니까 그때 제가 TJ 이 장혁 형님과 차태현 형님이 다 저랑은 그런 추억이 있는데
1: 네.
0: 한 사연에 이 두 분이 딱 거론되니까
1: 아,
0: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저는
1: 지금 약간 제작진분들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 형이 진짜 뭔가 아는 사람도 많고 경험도 많고 뭐가 많은 것 같아요.
0: 나이가 이제 경험이 없으면 안 될 나이니까.
1: 눈물이. 이때 헤이걸 이 노래도 방금 들은 노래가 헤이걸인 거죠.
0: 그렇죠. 그 뮤직비디오에 전지현 씨가 나왔죠.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냥 틀면 나왔어요.
1: 아 진짜.
0: 네.
1: 아 진짜 추억 돋는다.
0: 그렇죠.
1: 괜히 그때 생각하면은 그 음악 방송에 이 화면에 나오던 그 픽셀 크기도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런 기억으로 남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
1: 아 이 I Love You 이후에 엽기적인 그녀가 나온 거였죠.
0: 맞아요.
1: 와.
0: 이 엽기적인 그녀를 제가 극장에서 봤을 때는
1: 네.
0: 나왔던 그룹이 LUV, Love.
1: LUV?
0: 네, 전혜빈 씨 있고 오연서 씨 있었던
1: 아~
0: Orange Girl 이거 불렀던.
1: 우와 진짜 형 기억력 진짜 좋아.
0: 연락해 좀 기쁘지 막 이런 거 부르시고 막. 그래가지고
1: 아니 사연 하나에 썰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0: 아 이때 진짜 연습생으로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1: 아 정말 대박이다. 네. 형 정말 많은 일을 겪으셨군요.
0: 네.
1: 이때 이 엽기적인 그녀가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났었죠.
0: 말도 안 됐죠.
1: 뭐 견우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봐.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 몰랐어요. 그 여잔데 왜 이게 무슨 말이지? 제 나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성이 좀 있었습니다.
0: 그때 우리 나이가 그랬죠. 어렸으니까. 네. 더 어렸으니까요.
1: 그렇죠. 그냥 약간 엽기적인 포인트밖에 기억이 안 나고
0: 네.
1: 이런 포인트가 왜 이렇게

0: 그러려면 어떤 연기 그 드라마를 잘 만나면 또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연기 가고 싶다기보다는 시사회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0: 되게 솔직하고 네, 영화관에서. 너무 귀여우십니다 지금.
1: 아, 네. 네. 아무튼 불러주시면 하긴 하겠는데요. 결과는 장담 못 드려요.
0: 하지만 음악계에서는 이미 그런 분이라는 거.
1: 아유.
0: 네, 불김 씨.
1: 빨리 다음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우야 님의 신청곡, 차태현 님의 I Love You 듣고 올게요.

0: 차태현의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진짜 이 시절의 노래들은 네. 정말 저를 추억여행을 제대로 시켜주는 것 같아요.
1: 아, 맞습니다.
0: 볼록 튀어나온 TV 앞에서 음악방송을 보던 그 시절.
1: 아, 그렇습니다. 진짜. 아,
0: 방에서
1: 너무,
0: 몰래.
1: 그때 너무 생각나요, 저도.
0: 자,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쪄요, 쪄요.
1: 아이 진짜
0: 아, 버전이 진짜 많다.
2: 이거 자이언티 버전으로 했었던 거죠?
0: 아니, 나 이제 다음엔 이거 두 개 아까 그거랑 이거랑 다 섞어서 해도 너무 재밌겠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0: 아,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0925님의 사연입니다. 1998년도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얼굴 없는 가수라면서 To Heaven이라는 곡이 발매됐는데요.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얼굴이 공개되던 날 저는 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조성모. 목소리만큼 용안도 어찌나 빛이 나던지요. 성모 오빠는 발라드 히트곡이 참 많지만 저는 다짐을 신청합니다. 가죽 자켓 흔들어져 끼면서 빠라바빠빠빠바.
2: 어, 뭐야, 나 절대감이야?
0: 진짜 왜 이렇게 잘 맞춰요?
3: 이거 못 참잖아요. 암튼 저 그때 성모 오빠 많이 사랑했습니다. 브로마이드가 100장 가까이 있었고요. KBS 출발 드림팀에서 뜀틀 넘는 오빠를 보며 이상형의 운동도 잘하는 사람을 추가했었고 널 깨물어주고 싶어. 물 대신 오빠가 광고하는 매실 음료로 수분을 채웠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방금 깨물어주고 싶어 뭐였어요?
2: 비슷하지 않았어요?
0: 약간 소름 돋았는데요.
2: 저희 노을 멤버들끼리 우리 조성모 형님 모창할 때 아, 네. 아시나요 모창할 때 추운 지방에서 네. 부르는 너무너무 오돌오돌하게 떨고 있는 그 버전 그걸 넣어야 된다 전제로. 그래서
3: 하시나요 너무 추워 얼마나
2: 이렇게 불러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막 개그를 하고 그랬거든요 서로.
0: 아, 형은 김장훈 선배님이 끝이 아니었네요.
2: 아, 아주 많습니다. 오, 진짜 많아요 저는.
0: 진짜 대박이다.
2: 네, 계속할 수 있어요.
0: 0925번님이 네. 조성모의 다짐을 신청해 주셨어요.
2: 그렇죠.
0: 아니 원래 조성모 선배님이 얼굴 없는 가수였어요?
2: 처음에 얼굴 없는 가수였어요.
0: 왜 근데 얼굴 없는 가수예요? 왜냐면 잘생기셨잖아요.
2: 너무 잘생겼죠.
0: 왜? 네. 신비주의 이런 건가요?
2: 신비주의도 있었을 것 같고 일단 얼굴 없는 가수로 했는데 네. 조성모 선배님의 그 댄디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그
0: 약간
2: 인상이
0: 왕자 같은 느낌.
2: 완전히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산 거죠.
0: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조성호 선배님은 뮤직비디오가 정말 항상 영화급 스케일 정말
2: 대작들이어서
0: 그 당시에 다 막 전쟁 나고 막
2: 아시나요가 전쟁이었죠.
0: 해외 로케이션 막 이런 거 아니었어요?
2: 그럼요.
0: 그리고 지금 막 대스타분들이 네. 한두 명이 아니라 막 네다섯 명씩 나와버리니까
2: 그때 아시나요 이제 신민아 씨 처음 신인일 때
0: 거의 그럼 그때는 이 뮤직비디오가 약간 그 배우분들에게는 약간 데뷔 창구 약간 이런 역할을 하던 시기인가요?
2: 그때는 그게 충분히 효과를 줬을 때죠. 왜냐면 TV에서 뮤비 비디오가 너무 많이 나올 때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볼 때였으니까. 맞아.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니까. 그리고 투웨븐 같은 경우는 이병헌 씨랑 김하늘 씨 이 네. 배우님들이 또 나왔었잖아요. 연기를 맞아. 또 너무 끝으로 하니까 노래가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
0: 근데 생각해보면 뮤직비디오에서 조성모 선배님도 연기 잘하셨어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보고 있어. 센스 있는 출퇴근길 드라이빙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식이랑 금희 선배랑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전조등 켜고 계시죠?
0: 안전거리 유지하고 있으시죠?
1: 여러분, 좁은 길에선 서행하는 거 아시죠?
0: 89.1MHz 쿨FM 듣고 계시죠?
1: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집안 일에

0: 좋은 사람이에요.
1: 네, 그럼요.
0: 2026년에도 듣는 여러분의 추억의 노래. 자, 다음 사연 또 소개해 볼게요.
2: 501호님의 사연입니다. 가수인 두 분이 계시지만 저 소신 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는 윤미래라고 생각합니다.
0: 오케이.
2: 이 누나는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10대 때 업타운으로 데뷔를 했어요. 아니 그 소울, 그 바이브 어떻게 10대죠? 그리고 그 후에 타샤니로 활동을 했는데 이 누나 진짜 뭐죠? 노래도 하고 랩도 하고 춤도 추고 근데 다 잘해. 이후에는 솔로 활동을 했는데 검은 행복, 메모리즈, 시간이 흐른 뒤, 삶의 향기 등등 명곡 아닌 곡 있나요? 이 누나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부럽습니다 타이거 JK. 모든 노래가 다 좋지만 오늘은 이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타샤니의 경고.
0: 저 윤미래 선배님 목소리는 진짜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요.
2: 아 진짜 멋있어요 정말.
0: 이 뭐랄까 가수는 톤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지문 같은 네. 뭐 화가라 치면은 뭐 그림체 아. 뭐 이런 거겠죠.
2: 네.
0: 근데 윤미래 선배님은 정말 따라할 수도 없고 정말 이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톤은
2: 힙합계 R&B계 여왕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0: 랩도 잘하는데 하긴. 노래까지 잘해버리는
2: 아 그러니까요.
0: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랩을 같이 하면서 노래까지 잘하는 게 목에 되게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2: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왜냐면 말하는 목소리도 잘 못 내면 말하다가 가잖아요.
0: 그렇죠.
2: 웃다가 가고.
0: 그냥 뭔가 쓰이는 이 성대의 포지션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두 개를 계속해서 하신다는 게 너무나 리스펙입니다.
2: 아 그렇네요.
0: 97년에 업타운 데뷔 시절에 윤미래님 혹시 뵌 적 형은 없겠죠?
2: 왜냐면 97년 저는 2002년 데뷔니까 97년은 아, 고등학교 1학년이고 어허. TV에서 봤었죠.
0: 아 TV에서.
2: 네 근데 진짜 그 다시 만나죠 아시죠?
0: 아 알죠.
2: 다시 만나죠 나를 다시 만나죠. 아. 와 너무 멋있다.
0: 오. 아 지금 들어도 되게 세련됐다는데.
2: 비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뒤에.
0: 맞아요.
2: 아 나온다.
0: 그럼.
2: 아 나온다.
0: 똑같아 똑같아. 아 그 사연자님이 타샤니의 경고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 아 전 이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하루하루.
2: 하루하루 명곡이죠.
0: 하루 지나가면 익숙해. 이 노래가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했죠.
2: 그렇죠. 네. 너무 히트를 했고 그리고 그 업타운의 멤버죠. 정현준 형님? 그 노래가 아마 이 노래 그 형님이 쓰신 거 아닌가요?
0: 아 그런가요?
2: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현준 형님의 버전도 있고요.
0: 아 버전이 또 있어요?
2: 네 그리고 이 노래를 또 문면징 형님도 불렀었어요.
0: 아 맞아 그거는 알아요.
2: 네 근데 연준이 형님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밴딩이라는 걸 신경을 제일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0: 완전.
2: 예, 예를 들면 붙잡고도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0: 네, 네.
2: 붙잡고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 음 네. 전에 이렇게 하는 이런 걸 네. 밴딩이라고 하는데 하루하루에 밴딩이 진짜 많은 거예요.
0: 하루
2: 네.
0: 하루 저 트로트가 되지.
2: 그 정도에서 더 넣어야 돼요. 왜냐면 내려오는 밴딩도 넣고 해서 아, 어떻게 불렀냐면 네. 연준이 형님 버전이에요.
0: 네.
2: 지나가면 잊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불렀어요, 진짜.
3: 하루하루 지나가면 익숙해질까?
0: 제가 제대로 따라한 건 맞네요, 그러면.
2: 맞죠, 맞죠. 그냥 혼자 있어도 이렇게 불러도 되잖아요. 혼자 있어도 이렇게 약간 느낌.
0: 이거 약간 김장호 선배님 아니에요, 이거 지금?
2: 하루하루 이거 김장훈 형님이고 연준이 형은 하루하루 약간 여기다 걸치는 소리 있죠.
0: 아 진짜
2: 지나가면 익숙해질까.
0: 형 고, 노래 이따 노래 해야 돼.
2: 아 노래 해야 돼. 맞다 맞다.
0: 그만해.
2: 아,
0: 왜 그만해. 우리 형 못 닦아.
2: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만 살다 죽는 사람처럼 나 왜 이러는
0: 진짜.
2: 거야.
0: 진짜 아니 한 사람 목에서 이렇게 종류별로 사람이 다 튀어 목에다 이렇게 뭐 심어놓고 있는 거 아니죠? 아, 버전 CD를 이렇게 막 가는 거 아니죠?
2: 아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저희 5015번님의 신청곡 네. 한번 듣고 올게요. 타샤니의 경고.

0: 타샤니의 경고 듣고 왔습니다.
1: 아, 아 진짜 좋다. 근데 이 노래 딱 들으니까 뭐 생각나는 줄 알아요?
0: 어, 뭐?
1: 우리 예전에 펌프, DDR. 어. 그 아, 너무 생각나. 무조건 경고해야 돼요.
0: DDR은 진짜 네. 오래되긴 했다. 네. 아 맞아. 근데 이 노래가 약간 그 펌프 이런 거 하면은 어려운 곡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1: 아 쉽지 않았던 곡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도 경고는 항상 했었어요.
0: 아...
1: 네, 그래도 충분히 깰만한 뭐 그런 노래.
0: 좀 약간 펌프 DDR 이런 거 좀 잘하는 편이셨어요?
1: 저요?
0: 네.
1: 저 나쁘지 않았어요.
0: 아 나쁘지 않았다는 걸 잘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뒤에 약간 이렇게
1: 뒤 잡아야 돼요.
0: 펜스 잡고.
1: 예. 네. 왜냐면 너무 빠른 노래가 나올 때는 뒤를 안 잡으면 안 돼요. 오. 무기중심은 거기다 두고 오. 발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0: 나중에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다가 그거 펌프 하나 놔주시면은 저희 인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죽이세요, 나. 그거 펌프 오랜만에 하잖아요. 호흡 차서 죽어요, 진짜. 얼마나 힘든데요.
0: 약간 그 옛날에 저는 네. 약간 이제 TV에 나오는 댄스 가수분들 보면은 네. 당연히 다 펌프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렇지.
0: 춤을 잘하는 사람이 이것도 잘한다.
1: 근데 게임이다 보니까 좀 다를 수 있죠.
0: 그쵸. 네. 전혀 다를 것 같은데. 네. 어. 아무튼 노래 너무 좋습니다.
1: 네.
0: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아 너무 귀여워.
1: 진짜 귀엽다.
0: 진짜 네. 마지막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78님의 사연입니다. 시크릿의 마돈나 신청합니다.
0: 오.
1: 제가 20살이었던 2010년 알바를 하며 고시원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시크릿은 제 삶의 빛이자 고시원의 조명이었습니다. 오. 2010년의 매직과 마돈나 활동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 멋있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은 시크릿은 역시 샤이보이가 최고다, 별빛 달빛이 최고다 이러는데요. 제 기준 시크릿의 근본은 매직과 마돈나입니다.
2: 공감.
1: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폴킴님은 별빛 달빛을 감미롭게 리메이크하셔도 성공하실 것 같고요. 균성님은 락 버전 샤이보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약간 그 아닌 샤이보이 아니에요?
1: 전혀 뭐 부끄럽지 않은 거죠.
0: 아 시크릿의 마돈나를 신청해주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1: 네.
0: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이게 별빛 달빛도 좋고 샤이보이도 좋은데 네. 저는 진짜 시크릿은 매직과 마돈나가 진짜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맞아 맞아. 매직 매직 이 매직 매직 아니고 매직 매직 매직 매직 이렇게 발음해줘야 돼요. 매직 매직
1: 아.
0: 지그로 해줘야 돼요. 지읒으로.
1: 아 지읒으로.
0: 네.
1: 아, 또 그런 발음이 또 있는 거네요.
0: 아 시크릿 재결합해서 컴백하시지 않으세요?
1: 그런가요?
0: 저 이거 봤어요. 요즘 엄청 이렇게 영상이 돌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새 멤버를 영입을 하셔가지고 세 명이서 이렇게 다시 활동을 하신다는 뭐 기사랑 이렇게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새크릿인가요?
0: 잠깐만요.
1: 죄송합니다.
0: 이렇게 오랜만에 컴백하는 것도 좋은데 또 새로운 모습도 너무 기대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형은 시크릿 노래들 중에 어떤 노래가 가장 좀 인상 깊게 남으세요?
1: 저는 별빛 달빛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0: 나라는 달빛 달빛 저희가 그럼 이거 리메이크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달빛
1: 아 목소리 너무 좋아요.
0: 사람만 봐도 근데 약간 이거 귀엽게 춤춰야 되잖아요. 춤도 춰야 돼요?
1: 이렇게 이런 춤이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런데 약간 이렇게
1: 송지은 씨가 또 친분이 있는데
0: 어 정말요?
1: 이 춤을 되게 잘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되게 잘하셨어요.
0: 아 머리를 이렇게 머리랑 네. 손바닥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1: 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흐차 흐차 흐차 약간 이런 느낌으로
0: 약간 우리나라 춤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1: 네 그래서 전통 춤에 뭐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죠.
0: 네, 약간 탈 춤은 아닌데 네. 뭔가 그런
1: 어떤
0: 손에 긴 소매 이렇게 달고 해야
1: 네.
0: 될 것 같아요.
1: 뉘앙스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무대를 봤을 때 어떤 신선한 충격?
0: 아 별빛 달빛이죠.
1: 네, 왜냐면 막 멋있게 팡팡팡하고 혹은 어떤 뭐 이런 섹시한 느낌의 안무도 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네. 너무 이게 깜찍한데 그 느낌이 막 샹짜샹짜 이렇게 막 잘 사니까 그게
0: 약간 네. 뭔가 꽹가리랑 장자장자장 이렇게 나와야 될 것만 같은
1: 그러니까요.
0: 느낌입니다. 균성님의 락 버전 샤이보이를 추천을

0: 이제부터는 가비의 슈퍼 라디오 타임. 어디 가지 말고 저와의 시간도 함께해요.
1: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2099번님께서 일요일의 가광은 책 읽으면서 듣기에 좋더라고요. 내일 책 하나 준비해서 12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되게 감사하긴 한데 제가 하는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겠네요. 2099번님 어떻게 된 거죠? 선택을 해요. 책이야 나야. 나야 책이야. 선택해! 근데 그렇게라도 이렇게 들어주시면 너무 좋죠. 자아가 자꾸 오락가락하네요. 네, 본캐가 나왔다가 DJ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해해주세요. 오늘 끝곡은 재즈 이펙트의 아까워로 준비해놨고요. 토요일 오후 마저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늘어주세요.
2: 대충 입고 나와 시간이 너무 아까워 너와 내 하루

0: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이제 애매한 거, 또 너무 믿음 없는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한테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원래부터 약간 경험에 투자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단순히 뭐 여행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 진짜 배우고 좀 약간 좀 경험하는 것에 더 많이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결과가 나

0: 작게라도 천천히 시작해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통 그냥 미래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건강관리도 피부관리도 또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또 궁금한데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또 회사 안 가고 집에서 어떤 거 하고 계시는지 또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토요일 가비의 스페셜 라디오 나에게 투자하면서 듣기 좋게 준비해봤어요. 먼저 1, 2부에는요. 뮤직 매니저 함께 할 거예요. 우리 뮤직 매니저들이 아주 좋은 노래들을 많이 신청해놨더라고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3, 4부엔 두 분의 게스트가 좋은 노래들을 선곡해오는 코너죠. 선극 선곡하다 긁혔쥬. 지난주에 이제 펜타곤 후이 씨와 가수 범진 씨의 대결이 아주 좋았는데 어쩜 그렇게 또 서사적으로 선곡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지 이 두 분의 조합이 너무 좋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선극 대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하고 싶은 그런 수다거리가 있으시면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스퍼레디오 골뱅이 kbs.co.kr 메일도 free, 무료입니다. 자, 이제 광고 듣고 뮤직 매니저 시작해볼게요.
1: 안녕하세요.

뮤직 매니저, 내가 노래 하나 골랐는데 이어서 선곡 좀 해줄래요? Can you pick a song for me? 매니저.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 핫한 노래를 또 잘 이어주신 것 같아요. 소녀시대의 I Gotta Boy랑 아일릿의 It's Me 두 곡 듣고 올게요. 에이 요 지지!

역시 우리 뮤직 매니저들이 참 잘해요. 처음부터 걸그룹 노래로 이어주는 센스가 너무 이제 좋은데요. 요 신나는 분위기 유지해주면서 다음 곡 들어봅니다. 박현숙님이요. 반백살에서야 짝을 만난 새댁입니다. 남편은 다음 생에 태어나려나 보다 했는데 느닷없이 나타났네요. 여러분 진짜 집신도 제 짝이 있어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고개만 살짝 돌려보세요. 노래는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 This is Me로 들려주세요. 아, 박현숙님의 이 러브스토리가 저 너무 궁금해지는데 나중에 저희 사연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지 네 간곡히 요청드려봅니다. 그러면은 저희 바로 영화 위대한 쇼맨

뭘 하고 있는지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달려가야 된다. 약간은 그냥 DJ DOC의 런투유를 듣고 싶은 꼬막남친의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 여름에 이 노래 안 들을 수 없죠. DJ DOC 런투유 들을 거고요. JK 킴님이 다음 곡은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이죠. 오, Where is이기 때문에 Where is 시리즈로 가겠다라는 그런 말이네요. 들썩들썩 신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결혼 생활 좀 하다 보니 사랑은 어디에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JK 킴님도 저한테 사연을 좀 보내주셔야겠어요. 뮤직 매니저도 좋지만 지금 사연을 보내실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지금. 네, 그럼 저희 노래 두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DJ DOC의 Run to You, Black Eyed Peas의 Where is the Love.

가비와 청취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 뮤직 매니저 시간이고요. 다음 노래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배자윤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남편 찾기 노래 전 바로 프로포즈 곡으로 이어가 볼게요. 조정석님의 아로하. 가비님 결혼하게 되신다면 청첩 모임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라디오에서 청첩 모임 되게 재밌다. 청모를 라디오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아, 근데 제가 지금 노래 선곡이 처음부터 Where is my husband가 돼서 그런지 자꾸 결혼 얘기 하게 되는데요. 예정이 없고요. 네,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떤 세대의 느낌이 조금 나기는 나는데요. 지금.

0: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2: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일양약품.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메디힐.

라디오의 수요일 코너 퀸즈데이에서 JBC랑 준케이씨가 함께 찾아와 주셨는데요. 준케이씨가 속한 그룹의 이름을 맞히는 문제 내드렸습니다.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번 2PM 이었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10분 추첨해서 슈퍼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닉네임이나 휴대전화번호 확인하시고요. 내 닉네임이나 휴대전화번호가 있다 하시면 선물문의 게시판에 선물 받으실 정보를 꼭꼭 남겨주세요. 잠시 후엔 펜타곤 후이씨 가수 범진씨와 함께하는 선극 선곡하다 긁혔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사랑.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0: 선곡하다
1: 극혐주
0: 선글. 오로지 선곡으로만 서로를 긁어보는 시간 선극. 서로를 긁기 위해 방구 에피소드도 오픈하는 남자들이죠. 승부에 미친 사나이들 후이 그리고 범진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후이입니다.
3: 네, 범진입니다.
0: 아, 지난주에 후이씨가 등장을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김수현님이 역시 라디오 해본 그게 나온다. 잘하네.
2: 짬이 나온다는 건가요?
0: 그렇죠.

0: 굉장히 저는 매끄러웠다고 생각합니다.
1: 아유,
0: 아주 선곡이나 모든 것들이 매끄러웠고. 근데
1: 네.
0: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좀 서로가 진짜 약간 긁고 긁히는 승부욕이 강하다라는 느낌은 들기는 들었어요. 안 지고 싶어 한다.
1: 네.
0: 근데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도 하고 하면서 좀 서열 정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두 분 다 좀 승부욕이 있으신 편이죠?
1: 어떠신가요?
2: 저는
0: 네. 없다고 하겠지.
2: 승부욕 때문에 정거장도 했고요.
0: 진짜?
2: 승부욕 때문에 가위바위보에서 제가

0: 집이 좀 있었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호이 씨가 너튜브에서 밸런스 네네. 게임을 하시는데 네네. 재미있는 질문이 있어요. 네. 제가 범진 씨한테도 물어볼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지만 음원 수익은 0인 메가 히트곡 대 아무도 모르지만 매달 연금처럼 100만 원씩 들어오는 곡 어떤 거 원하시는지 어떤 거 원하세요?
0: 형님 먼저.
2: 아 저는 했어요 이미.
0: 아 했어요.
2: 네, 이미 했는데 저는 실속형.
1: 실속형.
2: 아, 아무도 모르지만 매달 100만 원 들어오는.
1: 매달 평생 1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2: 그래서
1: 거잖아요.
2: 그걸 기반으로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음악을 평생 하고 싶다.
1: 저는 명예형이긴 하거든요. 그걸로 왜냐면은 그냥 행사 돌면 되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0: 저도 일로 해서 어떻게든 네. 그걸 바이럴 시켜가지고 다음 곡을 냈을 때 좀. 다음 곡을 연금으로 만들고 싶어요. 약간.
1: 어쨌든 늘 다음 곡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네요.
2: 맞아요. 맞아요.
0: 전혀 앞은 없고.
1: 오케이 그럼 저희 선곡하다 긁혔쥬 줄여서 선극 시작해볼게요. 선극은요. 두 분이 청취자분들의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 주실 건데요. 두 분 중에 누가 더 찰떡인 노래를 선곡했는지 대결하는 코너고요. 이 대결의 승패는 Super Radio 선곡권을 가지고 있는 PD님이 결정해 주실 겁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오늘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범진 혹은 후이 써서 응원 문자 보내주세요. 범진 씨 어디로 보내면 되죠?
0: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0: 토요일날 놀고 싶잖아요. 일얘기도 하고 좀 사는 얘기도 오랜만에 듣고 싶어가지고.
1: 근데 저는 저희 지연이가 일찍 잤으면 좋겠어요.
2: 네?
1: 아, 일요일날 피곤해요.
0: 아니 그럼
1: 그 일요일날 오전에 보통 저랑 이제 또 만나는 네. 날이기 때문에.
0: 아니 벨브로 갔다가 이렇게 한잔 하셔야죠.
1: 한잔이요?
2: 우리 지연이
0: 한잔해요. 한잔.
1: 알겠습니다.
2: 한잔은 괜찮은 곡이었겠다.
0: 지연이 자니?
2: 오케이. 근데 약간 굉장히 지금 선곡이 로맨틱해요. 네. 두 분이 약간 로맨틱하게.
0: 지금 자네 자네 바뀌야. 아, 또 오케이. 오늘 음향 또 좋은데요?
2: 네. 아 오케이. 그러면은 범진 씨는 프라이머리의 자니, 네. 호이 씨는 적재의 별보러 가자를 선곡을 해주셨는데. 네.
0: 이게 지금 할 일 없는 토요일 오후 좋네요. 막 지금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별보러 가자는 좀 서정적이에요. 좀 약간 조용한데 잔이는 약간 시끌벅적한 데서 놀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지연 씨는.
1: 근데 그럼... 아마 내가 봤을 때 저희 지연 씨의 취향이 좀 더 별 쪽에 맞지 않나.
2: 이거는 이제 지연 씨는 사실 취향을 저희가 모르고 우리 피디님의 취향에 맞춰서 아마 피디님이 어디 가고 싶은지 클럽에 가고 싶은지 별을 보고 싶은지가 사실 중요해질 것 같은데
1: 피디님의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가비의 슈퍼라디오 토요일 4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곡하다 긁혔쥬 줄여서 선극 후이씨와 범진씨 함께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또 새로운 사연을 할 건데 여러분 오늘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범진 혹은 후이 써서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긴

0: 그래서 아, 그 감정을 담아서 네, 성공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후이 씨 그 감정 너무 잘하는 게 네. 팀이랑 있을 때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진짜 대단하지 않냐? 아... 야, 우리 진짜 대단한 것 같아.
1: 그러면서 혹시 눈물을 흘리시나요?

0: 닦거든요.
1: 아. 연결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네. 안에 조급함이 느껴졌어.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함께 막 조급해서 막 같이.
3: 아니 저는 승부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1: 네. 오케이, 빅나티의 정이라고 하자. 이 손이 큰 건 정이니까. 그쵸, 좋아요. 범진 씨는 어떤 거 선곡해 오셨어요?
2: 저는 우선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윤지 누나가 좋습니다.
1: 와, 플러팅.
2: 네, 정말.
1: 갑자기 또
2: 그래서 제 희망사항은
1: 윤지 씨가 지금 네. 몇 살인지 몰라요.
2: 연락 주세요, 윤지 씨. 제 희망사항은 김치볶음밥을 네. 이렇게 만드는 여자예요. 변진섭의 희망사항.
1: 아, 이거 그 노래인가요? 청바지.
3: 제가 잘 네네. 어울리는 아~ 여자.
2: 김치볶음밥을 잘 만들면 청바지도 잘 어울려요.
1: 저도 저기 이렇게 죄송한데 범진 씨도 네네. 지금 옐로카드 하나 들어야겠어요. 아니 억지가 근데 심해 아니, 지금.
3: 아, 되게 조급하셨나?
2: 아니. 전 진짜 조급하지 않아요.
3: 아 그래요? 네.
1: 아 오케이. 그 뭐 김치볶음밥 잘 만드는 여자 좋다. 어울리는 여자.
2: 네, 정말
1: 말이 되는데.
2: 네, 제 희망 사항이에요.
1: 여기가 조금 조급했어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는 김치볶음밥도 잘 만든다는. 아, 네. 상관관계가 너무 없으니까.
2: 제 희망 사항입니다. 네,
3: 그렇죠.
2: 저도. 오케이.

0: 아, 지금 네. 빅나티의 정이라고 하자가 나왔고요. 네네. 그럼 이렇게 해서 호일 씨가 2대, 네. 범진 씨가 1로 2대 1이에요. 호일 씨가 지금 선두로 달리고 있는데
1: 아, 참 저희가 진짜 네. 오늘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0: 갑자기 또 이렇게 엄청나게 가시나요? 선곡 이유가 재밌어요. 이 가사 때문에 윤지 씨 화났어요.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아~ 화가 나지.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2: 거기에 윤지 씨 있나요? 어디 있나요? 어디예요? 여기예요?
0: 그것 때문에 윤지 씨가 화가 많이 났대요. 아, 네네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2대 1로 호이 씨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여서 범진 씨가 또 잘 긁어 주셔야 되는데요.
2: 전 거기까지 안 갔어요. 가사 이제.
0: 거기까지 안 가고.
2: 김치볶음밥을 잘 만든다.
0: 한번 마지막 듣기 가볼까 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아, 2점 걸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늘 마지막에 2점.
1: 지난번에 제가 네네. 2점 걸어서 졌죠.
0: 네, 맞아요.
1: 그러면 오늘은 2점 걸어서 네. 제가 완벽하게 승리하는 그림으로.

0: 네네네네 가사가.
1: 아, 그랬어요.
0: 네.
1: 아 가사가.
0: 네네. 근데 속초에서 해지기 전에 돌아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2: 또 이게 부부기 때문에 괜찮아요.
0: 아 그런가요? 아, 아 알겠습니다.
3: 네. 아 어떤 곡을 하셨죠?
1: 오케이 후이 네. 씨의 선곡 한번 들어볼게요.
0: 제가 가져온 선곡은요. 일단은 저는 이 3시간에 달려.
1: 네.
0: 3시간에 달렸다는 건 뭐. 시내를 3시간 달리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1: 그렇죠.
0: 보통은 속초까지 서울에서 가시면 고속도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1: 맞죠, 맞죠.
0: 근데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1: 부부.
0: 사랑하는 관계지 네, 않습니까?
1: 그렇죠.
0: 얼마나 좋아요. 딱 나 물에 먹고 싶어. 힝 했는데 그래? 가자. 해서 바로 이렇게 데려가는. 너무 아름다운 로맨스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가져온 네. 노래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입니다.
1: 좋았다.
0: 아,
1: 솔직히
0: 네네.
1: 솔직히 인트로가 좋았다.
0: 아, 그래요?
1: 에이, 뭐 인정합니다.
0: 그러니까 그냥 3시간 동안 또 다시 돌아오는 이 시간도 이 두 분에게는 어떤 로맨스의 그런 시간들일 거니까.
3: 근데 너무 어두워요.
0: 예?
3: 돌아오는 이거 낮에 들어야 돼요.
1: 아, 또 그 네. 말이 맞아요.
3: 네, 지금 해가 떠 있는데 이 노래 분위기는 밤에 지금 이거 듣기에는
1: 그러네.
3: 완전
1: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0: 그렇죠. 아니, 네. 노래가 어둡나요 지금?
3: 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돌아올 때 어두운데
0: 해가 어두워서.
3: 지금 돌아올 때 듣는 곡인데 이게 또 갈 때 듣는 곡이랑 돌아올 때 듣는 곡이 또 달라가지고.
1: 근데 여기 또 보면은 3시간 운전해야 되는.

0: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가비의 스페셜 기프트들 어떤가요? 다 가져가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이거 모두 드릴 테니 전부 가져가세요. 네, 저희 광고 듣고 왔는데요. 네. 저희 피디님이 뭐랄까 그냥 장난꾸러기 마음이 좀 발동하셨나 봐요.
1: 왜요, 왜요, 왜요?
2: 아, 형 괜찮으세요?
1: 아니 뭐가요? 어떤 거, 어떤 점에서?
0: 아니 이번 대결의 결과를요 끝곡으로 들려드릴 거래요.
1: 아 진짜? 아니,
2: 너무
1: 감사합니다.
2: 아, 거의 그 슈퍼 그거 같네요. 아. K. 예.
0: 두 분 집에 가실 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고.
1: 진짜 너무합니다.
0: 지금 저희 방송 안에서 오늘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네네. 선곡 이유만 일단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선곡 이유는 이 노래의 바이브가 좋았다고 해주셨고요.
1: 근데 두 노래 다 좋잖아요.
3: 저는 저도 되고요. 네. 네. 형님이 오늘 꼭 이기고 돌아가시면서 이기는 여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이게 제일 긁히네요 오늘. 네. 중에
0: 와. 아, 오늘 누가 지금 승리할지 모르겠지만요. 네. 오늘 이긴 분 응원해 주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저희가 커피 상품권 드릴 거고 당첨자는 상품표를 확인해 주시고 또 두 분도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0: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는 50분 이상 걸리고요. 반대 성산대교 쪽 고척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KBS 쿨 FM 50제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5: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4: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주말 오후의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이 선택한 두 시간 오늘도 미라클 손잡고 저희는 함께 가보겠습니다.
0: 네, 이토록 좋은 향긋한 토요일 오후 좀 덥긴 한데 그래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만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분들,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우리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미라가 특별 전세기 한 대를 띄워보겠습니다. 아, 이런 거.
1: 예.
0: 아무리 대본이지만 가끔 말하면서 좀 불안해요. 네. 사실 전세기를. 예. 진짜 실물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1: 네.
0: 약간 불안한 마음.
1: 아, 그럴 일 없습니다.
0: 미라의 상상 특별 전세기 하나 띄워봅니다. 자, 상상여행 출발!
2: 캐빈 크루, 도어 사이드 스탠바이.

0: 이병호님께서는요, 주말에도 일하느라 여행 못 간 지가 오래됐는데 힐링 받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행을 못 간 지가 너무 오래됐답니다.
1: 이 사연자의 관등성명 뭔가?
0: 이병호입니다.
1: 앞에 빼먹었잖아.
0: 이병호.
1: 이병호. 혹시 군대 안 갔다 오셨나요?
0: 아, 저는 지금 여자 승무원입니다.

0: 우리 두 분에게 기내 음료 서비스 시원한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주말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 10분 더 뽑아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고요. 문자 8910,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미라와 함께 기분 좋은 비행 떠나십시오. 윤정수
0: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

0: 저는 미스터 라디오가 응원 2배, 웃음 2배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1: 오늘 미라콘 게시판에 가장 먼저 도착하신 분 1등으로 오신 미라클에게 저희가 이걸 드립니다. 빙수야,
0: 컵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바로 컵빙수죠. 당첨자는요 방송 끝나고 미라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6월 셋째 주 토요일 오늘 함께해 주신 미라클 분들은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쇼리 실라

0: 친구 엄마.
1: 열정. 응. 아이들 놀고 싶은 그 열정을 꺾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애들이 잘 지치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더 지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야.
0: 그 다 아이 친구들 엄마들도 힘들 거예요.
1: 그래요.
0: 근데 같은 대화와 같은 주제로 반가운 시간 가지려고 나오는 거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1: 네.
0: 예.
1: 자, 우리 7504님께도 소세지 빵 보내드립니다.
2: 자, 안녕하세요. 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에게 잠깐 정차하겠습니다. 자, 사연 속에 퀴즈가 숨어있습니다. 문제 잘 듣고 정답 맞춰주십시오. 저는 기관사입니다.
1: 자, 미라클 9963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압력솥에 요리하고 있어요. 맛있는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합니다. 마늘을 듬뿍 넣은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기력 든든히 충전해서 올 여름도 건강하게 이겨내려고요. 자, 미라클 9963님이 요리하고 있는 이것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 윤정수 씨께서 힌트를 조금 주시겠습니다.
0: 자, 이것은 여름철 보양식. 닭 안에 인삼, 찹쌀, 대추 등을 넣고 푹 구워서 만듭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여름철 초복, 중복, 말복에 이걸 챙겨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칼로리가 아주 높아요?
1: 그럼요.
0: 그래?
1: 예.
0: 칼로리가

0: 특집 열차로 달려가는 미라철도 8915 첫 번째 문제 정답 미라클 9963님께서 유리 중이신 이것 정답은 삼계탕입니다. 1번 삼계탕
1: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듣고 온 노래는 정준하 애프터스쿨의 연계백숙이었죠.
0: 네, 자 선물 받으실 퀴즈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 선곡표를 확인.

0: 자, 미라철도 8구의 퀴즈 두 번째 퀴즈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 여권입니다. 저희가 늘 얘기하죠. 여권이 되지 않으면 뭘 하지 마라. 그 여권이고요. 이것은 여권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듣고 우리 곡은요. 윤종신 박재정의 여권이었습니다. 여권.
0: 네, 맞습니다. 퀴즈 당첨자 명단 내 이름이 있는 홈페이지 선곡표 쪽을 확인. 힘차게 달려라. 자, 계속해서 아까는 윤정수였나요? 지금은 네. 기관사인가요?
1: 네.
0: 이제 제 자신이 뭔지도 헷갈립니다. 저는 기관사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싣고 달린 우리 미라철도 8915 운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승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0: 박명수의 라디오쇼.
1: 죄송합니다.
2: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1: 다시 갈게요.
2: 신동
0: 리옥도 즐겨 듣는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출발.
1: 그렇지. 재미있지 않으면 저 취급을 안 합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3: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의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4: 아이, 그래도 뺏어가는 건 좀 그렇지.
3: 여의도에 오픈했습니다. 커피 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4: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그래도 커피의 아버지는 나지.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분노가 콸콸콸
1: 분노킹 레전드. 자, 여러분의 분노 공감 폭발 사연 다시 만나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다시 채택됐습니까?
0: 지난 4월 21일에 소개했던 미라클 아우 혈압 올라 아우 열뻗쳐 아우 아우 아우 이분의 사연입니다. 중고 마켓에 택도 안 뗀 새 운동화를 올렸는데요, 진상 구매자의 레이더에 딱 걸려버리고 맙니다. 아웅다웅 실랑이 끝에 진상 구매자한테 운동화를 팔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 분노의 중고거래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0: 입니다.
1: 그리고는 만나기로 한 시간이 됐는데
2: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나타날 생각은 없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3: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네, 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 지금 제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또 동네가 많이 변했다. 안 온 지 좀 됐거든요. 차도 좀 많이 막히고 있고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금방 가.
1: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정확히 몇 시쯤 도착하실 것 같으신지 혹시?
3: 지금 이제 7시 조금 넘었는데 이제 뭐 한 10분 정도 더 걸려서 7시 4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40분 정도.
1: 예?
3: 근처에서 커피 한잔 하고 계세요.
1: 결국 7시 45분에 나타났고요. 오자마자 미안한 기색은 뭐 엿받고 먹고 다짜고짜.
3: 아 뭐 동네 주차가 안 돼? 아 진짜 힘들어 죽겠네 정말. 저녁도 못 먹었는데. 어디 있어요 내 운동화는?
1: 여기요.
3: 새 거죠 이거?
1: 그럼요.
3: 하 신어볼게요.
1: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봉투 바닥에 깔고 신어보세요.
3: 아우 아우 대단하시네. 뭐 그렇게 알겠어요? 발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뭐야? 아 이 택 때문에 그렇구나. 아 불편하다.
1: 저러면서 운동화 택을 뜯으려고 하더라고요.
3: 아 뭐야? 아우 이거 좀 떼고 신을게요. 아,
1: 잠시만요. 택은 안 돼요.
3: 이것도 발이 안 들어가잖아요.
1: 아 그래도 택은 있어야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분께 팔아야 되니까요.
3: 살게 살게. 아우 살게요. 아우.
1: 그러더니 어느샌가 주머니에서 손톱깎이를 꺼내더니 뚝.
3: 아 진짜 근데 야 이래도 되나? 모르겠다 진짜. 아우 이거 좀 여기 있어봐요. 아우 이제 발이 들어간다. 아우 새 신을 짓고 좀 뛰어보자. 짜증 확 나지만 아우 동네가 짜증 나지만 뛰어보자.
1: 저러더니 공원을 막 활보하더라고요. 그런데요.
3: 어 근데 왜 이렇게 발가락 옆에가 이렇게 아프지? 아우. 근데 이거 아우 이거 어 뭐야 실밥 있잖아. 이거 잡아당겨 뜯어도 돼요? 실밥 나온 거 이건 하자잖아요. 아유 안 되겠다. 이건 뭐 내가 신었고 뭐 어쩔 수 없네.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게요. 좀 깎아주세요.
1: 죄송하지만 가격은 깎을 수 없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3: 돈 자체를 적게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만 원만 깎아줘요.
1: 아니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댓글 주신 거 보셨잖아요. 진짜 이거 싸게 파는 건데.
3: 아

0: 굿루킹 레전드 지난 4월 21일에 소개했던 미라클 아 혈압 올라 아우 열뻗쳐 아우 아우 아우 이분의 사연에 이어서 갓세븐의 하지하지마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야 진상도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네요.
1: 그러네요.
0: 돈을 원래부터 가져오길 그렇게 하죠.
1: 오늘 갖고 오길 이렇게 아예 작게 갖고 왔다고. 그게 뭔가요?
0: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1: 도대체 이분에게는 딜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0: 없는 거죠. 네,
1: 대화라는 게 있는.
0: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때 또 문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택을 왜 떼냐? 어? 진짜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 네 행동이 하자고 네 말투가 하자다 진짜. 돈 깎을 생각하지 말고 양심에 난 털이나 좀 깎아라. 구매자 인성도 바겐세일이네요 등등 많은 분들께서 함께 분노를 해주셨었어요. 예, 다시 들어도 형님도 분노가 나시죠?
1: 예.
0: 예, 본인이 연기라도 분노가 납니다 여러분들.
1: 제가 너무 실수했네요. 너무 열받게 했네.
0: 예, 예. 그렇습니다. 저 연기한 저도 예. 엄청나게 지금 화가 또 난 상태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자 우리 중고거래할 때 서로 좀 예의를 지켜가면서 네. 매너 있게 좀 네. 거래하시죠.
1: 맞습니다.
0: 예,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분노킹 미라클 아 혈압 올라 아우 열뻗쳐 이분의

0: 그런 건 주유소는 너무 금세 지나가 버리니까.
1: 아, 그러고 계속 들을 거면 차려. 차에서 이걸 채널을 맞춰버리니까.
0: 아, 약간 맛배기로만.
1: 그렇죠,
0: 해라.
1: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저거 생각하면 돼요. 그 마트에서.
0: 예, 시식
1: 만두 좀 잘라놓고. 예. 예,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0: 예. 예. 뭐 그래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조금 더 그래도 집중해서 좀 들을 수 있다면 커피숍 이런 데서도 좀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커피숍은 근데 음악을 많이
1: 들으니까 커피숍은 좀 음악을 틀었으면 좋겠고 요즘 음악도 잘 안 틀어요. 다들 헤드폰 끼고 있어서
0: 식당
1: 그런 데서 오히려 틀었다가 우리 목소리가 오히려 반대적으로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지금부터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개되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자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우리는 이특 그리고 주가 함께 부른 아이스크림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동호대교 부근까지 아직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은 성산에서 홍제문터널까지 밀리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 하월곡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은 월계 1교에서 상계교 사이가 정체가 심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네, 윤종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토요일 3부가 시작됐습니다.
1: 네, 3부 첫 곡으로 이정의 다신 2752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듣고 왔고요.
0: 네네.
1: 자, 저희는 광고 살짝 듣고요. 미라팡팡으로 돌아옵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0: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1: 렌트카.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사랑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션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2: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에서 120시간 달인 흑삼고,
2: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콸콸콸.
3: I like to move it, move it. I like to move it, move it. I like to move it, move it. You like to move it, move it.
4: 여기는 어른들의 놀이터예요. 여러분의 플랫폼이에요. 남녀노소 입장 가능. 미키즈도 웰컴 웰컴. 이것은 윤정 슈슈슈네 미라팡팡. 지난주부터 미라팡팡 인수받아서 운행하고 있는 윤정 슌 사장 대행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를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한테 궁금한 질문을 남기셨다고 하는데 남종창역 직원 맞나요?
5: 네, 맞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많은 분들께서 웃기다고 많이 왔는데요.
4: 아, 우리 가정사가?
5: 예, 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남자분 여자분인지는 확실하게요. 지난주
4: 여자예요.
5: 맞죠?
4: 예, 여자예요. 예.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5: 예.
4: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법인이 예. 어떤 사업을 잘해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뭐 내가 여자라서 잘하고 네.
5: 아니,
4: 여자라서
5: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목소리 톤 때문에 그래요.
4: 그거는 예. 우리가 이제 그 갱년기가 오면서 예. 이제 남창희 씨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남종창 씨가 어려서 네. 모르는데. 바뀌어요 그렇게.
5: 그래요. 그럼 본명이 윤정슌인가요?
4: 윤정슌입니다.
5: 슌이시고.
4: 네, 원래는 슈였는데 예. 이름을 좀 바꿨어요.
5: 뭘로요? 아, 슈였는데 슌으로. 슌으로.
4: 네. 네.
5: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4: 그건 얘기 안 하죠.
5: 아, 그건 안
4: 나이를 왜 물어봐요?
5: 아니 저 우리 지금 미라팡팡 우리 손님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 결혼하셨나요?
4: 갔다 왔습니다.
5: 아, 또 갔다 오셨네.
4: 네.
5: 그 세계관은 못 버리시네요. 지난번 사장님도 갔다 오셨다 그러더니
4: 눈치가 없네. 지난번 사장에
5: 예.
4: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5: 네.
4: 나도 갔다 왔으면 그다음 눈에 뭐 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5: 두 분이 부부셨어요 그러면?
4: 아, 정말. 아니 제가 뭐 사업하면서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5: 와.
4: 전 남편이에요.
5: 근데 이름이 너무 비슷하시네요. 윤정스 사장님이랑 윤정슌
4: 제가
5: 사장님.
4: 제가 한동안 너무 좋아해서 이름을 개명했어요.
5: 아, 개명을 하셨었어요?
4: 네.
5: 아, 좋아하셨었구나.
4: 제 남편은 윤정스고요.
5: 예.
4: 제가 윤정슌.
5: 아. 그리고 5145님께서

0: 크게 웃었네요라고.
1: 딴소리 하지 마.
0: 아니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죠.
1: 하여튼 그렇습니다.
0: 예, 네네. 아무튼 그 남중창역 직원이 알아서 할 테니까 사장님은 좀 지켜보고 계세요.
1: 그래서 어쨌든 그 예. 남편이 못하겠다고 예. 남편도 아니 전 남편이 못하겠다고 네. 해서 놓고 나가라 그랬어요. 아. 제가 하는 거예요.
0: 예, 알겠습니다.
1: 이것도 예. 사실은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내놨어요.
0: 예. 아,
1: 예. 여기를요? KBS 홈페이지 게시판에 내놨고
0: 예. 미라팡팡 내놨다고요?
1: 법인이 정리되는
0: 저는
1: 대로
0: 저는 어떡해요?
1: 고용노동부에 얘기하세요.
0: 야, 법대로
1: 아니 회사가 달라 사라지는데 그 어떻게 직원까지 제가 신경 씁니까? 저도 손해를 많이 보는.
0: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윤정수 사장님이랑 연락은 됩니까 그러면?
1: 안 해요. 내가 그 인간하고 왜 연락을 해요?
0: 아니 인사도 못하고 헤어져가지고
1: 뭐 버릇 없다 하던데.
0: 저거 제가요?
1: 네, 직원이.
0: 그건 또 어디서 얘기 들었네요.
1: 문자 남겼더라고요. 버릇없는 직원과 잘 먹고 잘 살아라.
0: 아, 그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1: 자, 어쨌든
0: 감정이 격양돼
1: 어쨌든 우리 예. 그 자꾸 가정사 묻지 마시고요. 네. 영업에 충실하시자고요.
0: 알겠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합니다.
1: 네.
0: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신청곡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 보내주신 신청곡은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문자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 지금부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변하고 나서 바꾸고 나서 노래 많이 틀어드립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자, 5367님
1: 성의 있게 하세요.
0: 성의 있는 거예요 제 지금.
1: 직원들한테 서비스가 가장 최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그 인간이 망했지.
0: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서비스를 서비스가 최고라뇨.
1: 아니 예.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충실하게 해야.
0: 저만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다 뭐 뭐 조충현 아르바이트 뭐 다 왔었는데 못해요. 오래 못 갑니다.

0: 그런 것까지 묻는 거야?
1: 아니 좀 알아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랑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0: 아니 너무 가정사를 물어보니까 내가 좀 당혹스러워.
1: 아니 아이들끼리 이렇게 지금 밥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다 아이들 때문에 지금 이 얘기 하시는데 뭐 아이가 있으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0: 참.
1: 아 사장님 그럼 이럴 거면 출근을 하지 마세요.
0: 아니 무슨 직원이.
1: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마지막에 저기 마감할 때 저기 전표로 다 드릴 테니까. 자, 들어가 계세요.
0: 얼른 저 티켓 확인해.
1: 하고 있습니다.
0: 없어.
1: 예. 우리 5367님 힘드시죠? 그래 저도 힘듭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 바뀌고 나서 적응하느라 너무 힘듭니다. 우리 사장님 인수인계도 좀 해드려야 되고 참 힘드네요. 저도 뒷목 잡습니다. 우리 이겨냅시다. 방학은 지나갑니다. 자 김주현님 UP에 1024 신청해요. 뜬금없지만 올해 10월 24일은 토요일이네요. 그때도 이 노래 신청하러 또 올게요. 꼭 참고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0: 힘내세요. 요즘 다들 같이 힘드니까. 네.
1: 아니 뭘 힘내? 요분은 힘들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힘내라고 하는 겁니까, 사장님?
0: 뜬금없지만이 예. 많이 지쳐 보였어요. UPA 1024 신청합니다. 뜬금없지만
1: 네.
0: 올해 10월 24일은 토요일이네요. 해서
1: 예.
0: 이 사람 힘들다.
1: 와, 그걸 읽으신 거예요?
0: 생각했어요.
1: 그래요. 그럼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0: 주현 씨 화이팅.
1: 네. 인생의 주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피의 비련. UP의 1024까지 두 곡 함께 듣고 옵니다. 팡팡!

0: 슈, 원래 슈으로 바꿨는데 원래 본명은 슈.
1: 슈.
0: 슈. 근데 저 윤정수 바꾼 이름으로 해야지. 전 남편이랑 이름 같이 따라가다 그렇게 됐는데 윤정수의 미라팡팡. 제가 사실은 스타일이 그 가이라서 저 혼자 영업하기는 좀 힘들고 남종창역 직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미라팡팡 지붕을 열 수 있다고 제가 했는데 이거 버튼이 어딘지 몰라서 혹시 알고 있나 남종창역 씨?
2: 아니 그럼요. 제가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0: 자, 지붕 좀 열어봐요.
2: 열어드려요?
0: 어디 있어? 아 저기 있는 거예요?
2: 해가 뜨거운데. 아유, 어. 그래도 뭐 열라니까 열겠습니다. 열겠습니다. 뚜껑 오픈.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2: 보이시죠? 네, 여기가 지금
0: 하늘이 이쁘네.
2: 예, 네, 좋습니다. 닫아요?
0: 닫아.
2: 자, 뚜껑 닫겠습니다.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선물은 커피 쿠폰 드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이 발라드 타임은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발라드 신청곡 함께 만나볼게요. 2338님, 아이유의 마음을 신청합니다.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손님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힘 좀 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2338님께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으셨겠어요. 손님이 너무 없죠. 아이고 큰일입니다. 진짜 다들 이렇게 큰일인데 제가 이 노래로 이 목소리로 우리 2338님께 힘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곽선일님,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런 사람이기를 신청합니다. 남창희님이 들려주는 발라드 타임 참 좋네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저도 신청하고 갑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곽선일님 항상 이렇게 저희와 함께 꽉 저희를 붙들어 놓고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항상 그런 미라클이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이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의 마음,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0: 자, 이번 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돌아가는 미라팡팡. 아직은 제가 이 업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노래 신청하고 다음 주에 확인하고 커피 쿠폰도 받고 일주일의 기다림과 설렘까지 모두들 즐겨보시길 바래요. 윤종순 사장도 최선을 다할게요. 화이팅.
1: 사장님.
0: 뭐?
1: 사장님은 돌아가시는 거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0: 이게 뭔 소린가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세계관이 좀 달라요. 상황극이에요. 잘 모르시면 콩창에서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
1: 예, 좀 지난주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상황은 지난주부터 시작.
0: 이 상황이 좀 언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자, 일단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0: 최미선 씨 감사해요.
1: 왜요?
0: 윤정준 사장님 일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제가 지금 문자 받는데 너무
1: 네,
0: 고마워요.
1: 그래요. 일 네. 많아지시길 바라겠고요. GQ의 젊은 남자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까지 두 곡 함께 듣고 옵니다. 방방.

0: 매트리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8: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7: 토익은 해커스.

0: 고객 여러분, 오늘 미라팡팡 여기까지예요. 박선영 고객님, 전종철 고객님, 하용 고객님, 3540 고객님, 7764 고객님, 그리고 미라클 고객님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찾아와 주시고요. 윤정순 사장, 이제 그만 퇴근할게요. 오늘도 다들 반가반가 고생하셨어요.
1: 자, 우리 윤정순 사장님 가셨고요. 이제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스텔라장의 지금을 사랑해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 저희 인사드립니다. 시간의 소중함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0: 저는 윤정수입니다.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666일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 과연 어떻게 정리될까요?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0: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A 레이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머피의 법칙 DJ DOC 6월 20일 토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때 머피의 법칙, 뭐 셀리의 법칙, 온갖 법칙들이 난무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아, 혹시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아,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냥. 4616. 지금이 한창 입맛 떨어질 시기일까요? 원래 아파도 잘 먹는 사람 바로 저였는데요. 요즘은 뭘 봐도 시큰둥하네요. 미각 잃은 장금이처럼 이것저것 먹으며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크크.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4616 입맛이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더워서 그냥 그런 거 아닐까요? 케이크와 꽃다발 보내드릴게요. 꽃 보면 기분 좋아져서 입맛도 확 살아난지 누가 알아요. 사랑하기 좋은 날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좋은 일 하나씩 생기기를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토요일 저녁 시원한 바람 한 줄기를 닮은 소품지피 시원한 바람 한 줄기를 몰고 올 뮤지션 심현보 씨와 3부에 만나 4부까지 음악 얘기 나눠요. 잠시만요.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저녁은 뭐다? 야장이다. 야차싸. 야장을 찾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접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굳이 하신 분은 김현숙 씨예요. 밖에서 먹으면 무엇든 맛이 두 배라는 거. 지금 파라솔 밑에서 치킨이랑 생맥주 한 잔 하는 중이랍니다. 공기도 좋고 라디오도 좋고 진짜 이맘때가 너무 좋아요. 하트. 그쵸. 사실 이맘때 지나고 한 달 뒤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바람이 좋지 않아요. 바람이 막 뜨겁잖아요. 왜 오래 틀어놓은 선풍기 같은 바람이 자연에서 불어오는 때가 아마 한 달 뒤쯤일걸요? 그러니 이맘때 만끽하자고요. 김현숙 씨처럼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동네에 공원이 있다는 건 참 좋네요. 변재우 씨. 바닥 분수가 있는 공원에서 아이와 종일 놀았습니다. 이쪽에서 한참 놀다 이제 집에 갈까? 아니다. 놀이터를 지나칠 수는 없지. 반대편 분수에서 또 물놀이. 6시간 동안 잘 놀았어요. 6시간이요? 아이들이 꿀잠 자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6시간을 여러분 뛰놀아보세요. 그것도 이 물이 있는 바닥 분수가 있는 공원에서 이쪽 저쪽 옮겨. 꿀잠이 뭐예요? 아마 집에 들어가자마자 샤워하자마자 바로 그냥 골아 떨어져서 눈 뜨면 아침일걸요? 아이들의 에너지는 그래서

수도 있겠구나. 나와의 관계도 인간관계지만 그 지인이 나랑 절교한 친구랑도의 인간관계도 있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만들면 할수 없고요. 그때 가서 절교해도 늦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 사표와 절교는 뒤로 미룰수록 좋습니다. 미루다 미루다 결정적인 날에 딱 사표, 결정적인 날에 딱 절교.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 영순 씨 마음은 위로해드리고 싶네요.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신채린 학생. 취업 준비한다고 어제 자기소개서 피드백을 받으러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열심히 썼다고 생각한 문장에 돌아온 말은요. 쓸데없는 내용 다 지우세요. 였습니다. 순간 제 마음도 같이 삭제된 기분이었어요. 어디든 취업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준비하다 보니 좋은 데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욕심이 생길수록 자신감은 왜 작아지죠? 전국의 취준생들 같이 힘내요. 아자아자 파이팅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내용이 우리 신채리님이 살아온 삶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읽으시는 분 입장에서 눈에 들어올 것만 남기세요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인생은 절대 쓸데없지 않아요. 신채리님, 그리고 전국의 취준생들, 파이팅! 영양제 보내며 응원합니다. 굿타임, 클레오, 사랑 만들기, 파파야.

0: 에서 만나
1: 윤정수
0: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
2: 차돌박이는 구워 먹어도 맛있고.
3: 네, 우리가 먼저 막 시키시면 안 돼요. 진짜 그 선배님 뭐 육회도 하나 시킬까요? 이거

된 3집 Force Deuce 골랐습니다. 첫 곡은 굴레를 벗어나 듀스.

0: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프가세 별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6: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0: 연속 수상이니까.
1: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2: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3: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가까이서 전하는 따뜻한 위로보다 조금 거리를 두고 건네는 쿨한 위로가 반가울 때가 있죠. 괜히 짜증도 나고 이유 없이 답답한 그런 날이요. 지금 여러분 계신 그곳으로 시원한 바람 보내드릴게요. 뮤지션 심연보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소품집 비.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심연보 씨 오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아,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 네. 토요일 이 코너를 아껴가며 듣는다는 분이 사연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1: 정말요?
0: 아, 정말 이렇게 표현하셨죠. 아껴가며 듣고 있는 코너라고.
1: 좋은데요?
0: 그렇죠.
1: 네.
0: 아낌을 받는다는 거.
1: 그렇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0: 네, 그분도 네.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기억하는 것. 작년 이맘때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푹 빠진 심연보 씨가 1일 1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드셨다. 맞죠?
1: 엄청 먹었어요. 예.
0: 그렇죠.
1: 네, 엄청 먹었고 네. 당수치를 꽤 올린.
0: 아, 네.
1: 지금 분계점까지 올린.

0: 그러니까요.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1: 그러니까요.
0: 오늘 주제가 혹시 여름에 맛있는 음식인가요?
1: 음식은 아닌데 네. 여름이랑 관련된 주제인 건 맞습니다. 황혜경 씨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잠들기 싫은 밤

0: 나의 목을 좀 해치는 바람이라면 시골 바람은
1: 저 진짜 필터 청소 안 하고 엄청 썼었는데 가끔 틀면서 아 이거 괜찮나
0: 시골 바람은 창문 열어놓고 들어오는 바람은 나의 목을 해치지 않죠.
1: 그렇죠. 적당히 너무 차갑지 않은 적당한데 이게 이렇게 왜 맞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맞 문 열어놓으면
0: 맞아요.
1: 앞 뒷문 다 열어놓으면
0: 맞바람 맞바람
1: 진짜 맞바람 치면 정말 시원하잖아요.
0: 네.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이제 7, 8월이면 이제 더운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1: 약간 습기를 머금은 그런 바람.
0: 그거 지나면 이제 다시 쾌적한 바람이 9월쯤 불어옵니다.
1: 그럼

0: 막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트렌드가 몇 번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트렌드하게 느껴지는 음악이라는
1: 그쵸.
0: 건 정말 좋은 곡이라는 거거든요.
1: 맞습니다. 그리고
0: 곡과
1: 우리 둘이
0: 가사가 다.
1: 한 글자씩 맞춰본 게 맞았어요.
0: 아, 그런가요?
1: 비 오는 밤의 여인이래요.
0: 아,
1: 우리가 한 글자씩.
0: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1: 역시 집단지성 들어보겠습니다.

0: 여우야 더 클래식 비오는 밤의 여인이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비오는 여름밤 왠지 여름밤일 것 같았고요. 네. 여름밤까지 가봤고요. 다음 어떤 분위기로 가볼까요?
1: 뭐 여름 노래들 여름밤에 어울리는 노래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확실히 봄밤하고요. 그러고 보면 밤에 얽힌 노래들은 굉장히 많긴 한데 봄밤, 여름밤, 가을밤, 겨울밤 다 진짜 좀 다른 것 같아요.
0: 정말 다르죠.
1: 그 정서들이 조금씩 다르고 네네. 그 정서들을 놓치지 않고 이 곡을 만들고 가사를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매 계절마다 이렇게 잘 들을 수 있게 좋은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심연보 씨는 여름밤에 관한 노래는 안 쓰신 것 같은데요?
1: 여름밤에 관한 노래가 없나?
0: 안 쓰신 것 같아요.
1: 하나 써야 되겠네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밤이 주는 정서들이 되게 각각의 사람마다 매 계절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그 느낌들을 되게 잘 이렇게 만들어서 들을 수 있게 해놓으신 것 같아서 음악 찾아 들으면서 아, 이 노래 있었지 맞아 이 노래 있었지 이러면서 저도 신나가지고 막 들었는데
0: 여름밤은요 약간 좀 오래된 연인 같아요. 끈적거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긴 한데 좀 떨어지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렇죠. 예. 이게 약간 장마를 끼고 있는 여름밤과 그 전후의 것들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아직 습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땐 또 네. 여름밤이 주는 정서가 있거든요.
0: 그쵸.
1: 되게 청춘의 밤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또 좀 있고 예. 봄하고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들썩들썩하는 느낌도 예. 있고 이번에는 그 애상 이무진 씨가 부른 이무진 씨가 부른 버전을 한 곡 골랐고요. 그 또 한 곡은 이 노래도 너무 좋은데 여름밤의 꿈을 아이유 씨 버전으로 골랐는데 사실 이거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이거 윤상 씨 버전으로 원래 버전으로 들어볼까 아니면 진짜 그 전에 김현식 씨 버전으로 들어볼까 엄청 고민하다가 오늘은 일단 이무진 씨 버전의 애상과 아이유의 여름밤의 꿈을 골랐는데요. 시간이 혹시 되시면 이 여름밤의 꿈이라는 노래가 윤상 씨가 이제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이게 김현식 씨 앨범에 수록돼 있는 이게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한 88년, 와. 87년, 89년 이 언저리였을 것 같아요. 그때 김현식 씨 목소리 버전도 너무 좋고요. 또 윤상 씨가 직접 부른 버전도 있고 또 이게 강수지 씨가 부른 버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좋아요.
0: 네.
1: 그래서 들으면 아이유 씨 버전도 너무 좋아서 네. 제가 막 고민하다 오늘은 이걸 골랐는데 따로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두 곡 들어보시죠.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Moon, river,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토요일 4부입니다. 소품집이 청취자 황혜경 씨가 잠들기 싫은 여름밤 시골에서 창문 열고 누웠을 때 그 느낌, 그런 감성을 살려줄 수 있는 노래 신청하셔서요. We are the night, 랜턴, 더 클래식 여우야, 이무진 버전의 애상과 아이유가 노래한 여름밤의 꿈까지 네 곡을 들어봤습니다. 아, 진짜 여름의 정서가 있어요.
1: 그죠. 여름밤 이렇게 시골에서 창문 열어놓고 음악 듣는 거 너무 좋고요. 뭐 좀 먹어야 되겠죠?
0: 옥수수.
1: 아, 옥수수
0: 고구마.
1: 좋네.
0: 예. 예, 그런
1: 과일도
0: 거.
1: 좋고.
0: 어, 좋죠. 수박.
1: 수박. 예. 참외 이런
0: 거. 어, 것들. 좋죠.
1: 어, 예전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는다고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어떤 계절이 되면 제가 자두를 먹잖아요. 자두를 먹으면서 나 이 계절에 자두 많이 먹어야지.
0: 이철 지나면 못 먹으니까.
1: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릴 때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욕심이죠 이거.
0: 아니요, 근데
1: 속세의 그런, 욕심이죠.
0: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요 계절 지나면 요거 못 먹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가 그걸 아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1: 과일의 매력은 그런 건 것 같아요. 그쵸. 제철 과일의 매력은 딱 그 타이밍이 지나면.
0: 맞습니다.
1: 있어도 맛이 덜하고.
0: 네.
1: 감흥도 덜하고.
0: 맞아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과일을 먹을 때 어떤 온도나 계절이나. 그 딱 맞았을 때 정말 맛있다고 느껴지는.
0: 저는 복숭아가 천상의 과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아유, 입에 침 고입니다.
1: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0: 혹시 과일 노래인가요, 다음 곡이?
1: 과일 노래 아닌데요. 네. 오늘 고른 노래 중에 별 얘기도 있어서요. 네. 볼빨간 사춘기 노래 중에 별 보러 갈래 골랐고요. 뭐 시골 여름밤에 별 많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0: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 그럼요.
0: 정말 내가 별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별 마니아라서 상대와 상관없이 갈래가 아니라면 네. 그렇지 않다면 뭐 당연히 마음이 좀 있어야 보러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되게 로맨틱하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러 갈래보다 별 보러 갈래가 제일 가고 싶을 것 같아요. 혹 해서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
0: 그럴 것 같아요.
1: 네네.
0: 그걸 못 해봤네요.
1: 이제 와서?
0: 네. 해봤어야 되는데 못 해봤네요. 네. 네,
1: 아직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별 플러팅 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자두나 많이 먹어야지. 이건 못 해봤네요.
1: 여름밤에. 자, 오늘 시골 여름밤 이런 분위기 여기서 또 어울릴 만한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0: 이번 곡들은 듀엣 곡인데요. 네. 양다일 씨하고 워낙 노래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웬디 씨 같이 불렀던 그해 여름이라는 곡이 있고요. 예. 이 노래도 제 기억에 앞에 이렇게 뭔가 풀벌레 소리 같은 뭐 그런 소리가 나는데 예. 약간 느낌이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단에 앞에 나오는 풀벌레들하고 약간 같은 계열 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 요게 같은 샘플을 쓰셨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0: 네.
1: 네, 저는
0: 모두에게
1: 저는
0: 여름 별로 안 좋아하시죠?
1: 안 좋아해서 저는.
0: 아, 그렇구나.
1: 아, 어떻게 하면 에어컨 안에 항상 안에서
0: 성공적으로 에어컨을 잘 이렇게
1: 아우 중요하죠. 중요해요. 예.
0: 그럼 또 괜찮아요.
1: 그럼요.
0: 제습도 잘 되고 요새.
1: 그럼요. 네. 에어컨 만드신 분한테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0: 그럼요.
1: 자, 오늘
0: 잘 버티기로.
1: 아, 그럼요.
0: 잘 나기로.
1: 네네. 네. 오늘 끝곡은요.
0: 에어컨 바람도 좋고요. 자연 바람도 좋고 그래서 규현 씨의 노래 중에 바람이라는 노래 골랐고요.
1: 야. 오늘 진짜 낭만이 낭만이.
0: 그렇죠. 이 노래도 진짜 좋아요.
1: 와, 오늘의 주제는 부제는 낭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0: 이 규현 씨 바람이라는 노래가 제 기억에 이게 아마 그 밀리언 조각 있던 앨범에 있던 곡인데 이 노래 황현 씨라는 분이 만드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되게 각광받는 작품자인데 곡도 가사도 너무 좋습니다.
1: 규현의 바람 들으면서 우리 다음 주를 약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심은보 씨였습니다.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한

골코기 7606님께서 이런 문자 남겨주셨어요. 국가유산 여권에 스탬프 찍으러 쉬는 날마다 여기저기 다녀요. 우리나라에 예쁜 곳 정말 많네요.

국내 명소를 잘 살펴보면 스탬프가 놓인 곳이 있고요. 여행의 추억을 남기는 재미가 있죠. 눈으로 한 번, 사진으로 한 번, 마음의 도장 꾹. 이번 주말에도 지난 추억 하나 남겨보세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7606님께서 강화도 전등사에 다녀온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와 이런 고급 정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게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국가유산 방문코스 방문자 여권이라는 인증 책자가 또 있다고 하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오늘 어디 가지? 아 오늘은 어떤 카페 가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이 책자 하나면은 주말에 갈 곳이 너무 충분히 생기니까 이런 거 너무 좋다. 그쵸? 게다가 이런 거를 경험함으로써 되게 넓어지잖아요. 견문도 넓어지고 이걸 왜 만들었을까? 어떻게 누가 만들었을까? 그걸 보다 보면 또 앞에 누가 만들었는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또 그거에 대한 역사도 다 나와 있고 그런 걸 보는 재미도 또 있기 때문에 주말에 가족들과 뭐 또는 지인들과 새로운 것 좀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또 추천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이곳에서 함께 나눠봐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근데 난 내일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6: 자, 따라해 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 원.
6: 회계 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 원.
6: 재고 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 원. 생산 관리.
9: 사업 성공
10: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정말 크게 인사드립니다. 왜냐면 먼저 늘 인사를 하시는 편인데 받는 적은 또 많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항상 늘 먼저 인사드리고, 얘기도 잘 들어드리고, 가끔 라디오 듣고 계신 택시 기사님 보면은 89.1 들으시라고 얘기하면서 내립니다. 그럼 왜요? 이러면 제가 사실 DJ 하고 있어요. 어머, 그러시구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 또 택시 타고 혹시나 지금 가고 있는 분들 계시면 내릴 때 감사 인사말 꼭 해주세요. 박종옥님. 저희 강아지 댕댕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동물병원이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버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너무 어렵죠. 한 번에 벌떡 일어나기. 어렸을 때 벌떡 일어났는데 진짜 저는 20대 초반까지 알람을 하나만 했었고 알람하고 나서 10분 연장 뭐 5분 연장 한 번도 누른 적이 없어. 20대 초반까지. 근데 20대 중반 지나고부터 아, 한 두 번 정도 누르는 것 같아요. 10분 연장. 10분 뒤 알람 이거를 한 두 번 정도 누릅니다. 벌떡 일어나는 방법은 늦었을 때 일단 벌떡 일어나게 되기는 한데

늘 그렇듯 전화를 드렸죠. 그런데 수십 통을 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저는 차를 두고 외출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파트 주민도 아니고 근처에 볼일 보러 왔다가 슬쩍 차를 대놓은 외부인이었던 거 있죠. 화가 싹 풀릴 매운 떡볶이 주문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짜 너무 화가 나셨겠다. 어떻게 뭐라고 뭐 안 하셨어요? 여기 아파트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마디 하시지. 진짜 현숙님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매운 떡볶이 쿠폰 보내드립니다.

명란 이제 구워가지고 얹어서 이렇게 약간 간장도 넣었었나? 약간 이렇게 넣어서 비벼 먹는 그런 거죠. 맛있죠, 맛있죠. 근데 명란 오차츠케는 안 먹어봤고 저는 그거 먹어봤어요. 일본에서 그 히츠마부시라고 장어덮밥을 먹고 그 후에 거기다가 이제 녹차를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먹는 그거는 먹어봤습니다. 박세연님께서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저는 직업이 제빵사라서 평소에 케이크를 잔뜩 만드는데요. 지인들이 넌 케이크 매일 만들어서 질리지? 라고 묻는 거예요. 저도 케이크 엄청 좋아하거든요. 빵이 좋아서 이 직업을 선택했지만 생일에 케이크 하나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친구들은 배려한 건데, 그쵸? 근데 그럴 것 같아. 케이크를 먹지 않아도 생일날 케이크를 하나 못 받았다는 게 참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세연님, 저희가 케이크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좋은 사람들과 같이 촛불 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임정희의 시계 태엽.

하트를 꾹 눌러둔 아끼는 노래들을 꺼내봅니다. 하트 플레이리스트.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서 하트를 꾹 눌러둔 노래를 보내주시는 시간인데요. 왜 하트를 누르게 되었는지 노래와 사연 함께 나눠볼게요.

비의 필립, 정세훈의 장난스럽고 다정하게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피 공주님의 하트송 들어볼게요. 고3이라 그런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주 울었거든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추 한로로 수연이 버스킹에서 부른 혼자가 아닌 날을 듣게 됐어요. 너무 좋아서 원곡까지 들어봤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되었답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계속 듣고 있어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신청할게요 해주셨는데요. 이 노래 너무 좋죠. 진짜 듣자마자 너무 힘나죠. 우리 혼자가 아니고 우리 같이 해요. 루피 공주님.

0: 오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5: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플러스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산다. 기분 좋게 책꽂이에 꽂아두고 채뜩만 보는 나. 마음 먹고 읽어보려고 하면 겨우 목차까지 봐놓고 집중력이 사라지는 나. 다음 주부터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가 시작됐고요. 3부 미래 듣기, 미리 계획도 세워보고 그때 들을 노래도 미리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롱이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봤는데요.

한 읽긴 읽어요. 근데 이게 읽다가 내가 이게 읽혀진다 하면 끝까지 가는 거고, 안 읽혀진다 하면 그 친구는 이제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아예 안 열어보는지는 몰랐어요. 진짜 안 열어보는구나. 그러면 책을 더 이상 사시면 안 됩니다. 책값도 만만치 않잖아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저는 최근에 이제 연남동에서 이렇게 길을 막 걷다가 연남동 어떤 서점 같은 데였어요. 작은 서점. 근데 거기에 이렇게 작가님들이 다 이렇게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다 적어두셨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문구의 책을 고른 거예요.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아직 한 20장 읽었나? 20장 좀 안 읽었어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을 다시 성인이 되고 40살 땐가? 만난? 약간 그런 인트로까지 제가 읽은 상황이다. 다음에 읽고 나서 또 알려드릴게요. 그럼 3분 미래 듣기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예뻐님, 아내가 다이어트를 성공했었는데 다시 요요가 왔어요. 안 들어가는 옷을 어떻게든 입어보려고 하길래 그냥 새 옷 사 입으라고 했더니 삐졌네요. 매일 저에게 살 더 찐 것 같냐고 묻는 아내. 원하는 만큼 살이 빠져서 웃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자기야, 자기는 살쪄도 예뻐.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약간 이런 리액션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사진 한번 찍어주고 내 마음님 주변 분들은 혹시 듣고 계시면은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오레만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동네 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났는데요. 3주 동안 알바 때문에 바빠서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같이 바다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날씨가 좋아서 수영도 할 수 있었고

30년이 넘은 지금까지 미루기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연말에 꼭 건강검진을 받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미리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어요. 건강검진 끝나고 나면 달달한 거 먹으면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베이비몬스터의 슈가허니 아이스티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연말까지 시간 꽤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쭉 관리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게 근데 평소 습관이 제일 중요한 거기는 한데 우리 각설달님께서 스트레스만 안 받으시는 정도로만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검진하고 나서도 바로 와다다 드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늘려가시면서 드셨으면 좋겠네요. 베이비몬스터의 슈가허니 아이스티, 티아라의 슈가프리 듣고요. 4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 만나는 3분 미래 듣기.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를 직접 설계해보는 시간입니다. 9513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돼서 드레스 투어를 따라갔어요.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 보니까 저도 결혼하고 싶어지는 거 있죠.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청첩장 디자인, 예식장, 웨딩드레스를 찾아보고 있지 뭐예요. 제 웨딩드레스 투어를 하는 날 이 노래가 듣고 싶어요. 혁우의 러브야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그거 가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도 한번 따라가 봤어요. 친구 드레스 투어. 진짜로 이거는 여자인 친구가 봐주는 게 너무 정확합니다. 너무 예쁘게 잘 골랐어요. 그 포토도 너무 잘 나왔고, 그리고 현장 이제 웨딩 드레스도 잘 골라가지고, 그날 진짜 리즈였던 것 같아요. 웨딩 드레스, 난 무슨 드레스를 입게 될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난 뭐 입을까 과연? 저는 약간 시스루 입고 싶어요. 시스루. 약간 약간 시스루 약간 입고 싶은데. 아, 벨라인이 나아요? 아, 약간 오프숄더보다는 제가 이제 무대에서 오프숄더 많이 입어가지고 좀 안 입는 느낌? 좀 그런 거 입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7578님. 본가를 떠나 타지살이를 하면서 내가 나를 책임지고 먹여 살린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매달 나가는 월세도 아깝고 하나둘 결혼하고 집도 산 친구들을 보면서 괜히 조급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긴 고민 끝에 작고 오래된 아파트지만 제 집을 갖게 되었답니다. 닿지 못할 긴 꿈 같았던 내 집 마련. 어떻게든 이루긴 했네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서 이사하는 날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새소년의 긴 꿈 해주셨는데요.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너무 좋겠다. 인테리어까지 하면은 진짜 완전 새 집 같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에서 앞으로 많은 추억이 쌓았으면 좋겠고요. 아, 내 집 마련 꿈. 진짜 다들 그 마음속에 담고 있잖아요. 전 나중에 오래오래 이렇게 주택 생활을 좀 해보고 싶어서, 만약에 구매를 하면 약간 주택을 구매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주택이 가장 비싸가지고 마당 있는 집?

혁오의 러브야, 새소년의 긴 꿈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663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그대로 헤어지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한테 7월 5일에 시간되면 잠깐 만나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연락이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잘 풀어보고 싶어요.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7월 5일에 만나자고 했다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일요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된 거지? 뭘까? 화해를 신청하고 싶은 건가?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진 다음에 또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면 그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일단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는 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차피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게 어렵겠지만 편하게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나의 사건의 집

오늘은 진짜 할라 그랬는데 하루가 다 갔네. 내일에 내가 하겠지 뭐. 4152님,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다가 갑자기 방 청소가 하고 싶어진 거예요. 일단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책장에서 온갖 책과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보던 전과부터 대학교 전과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플레이 키오스크. 노래 세 곡까지 신청해 주시면 그중 한 곡은 꼭 틀어드립니다. 볼륨 별그램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듣고 싶은 노래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수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넓은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한해 키스 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레드벨벳 행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 더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0: 좋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쏘리실라

0: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좀 나올 생각을 못하게 될것 같은데, 뭐 이럴 때는 생각날 때 그냥 해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사연까지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연이 소개가 됐고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이제 나셨다면은 내일 당장 좀 수선을 하십시오. 그래도 돈 주고 샀는데 옷장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는 좀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좀 빠르게 수선하시길 바라겠고. 0547님, 하느님은 좋아하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있으신가요? 저는 나이를 먹어도 군것질이 줄지를 않네요. 요즘은 1일 2 음료에 과자도 매일 먹었더니 아랫배가 볼록 나오더라고요. 당뇨 생길까봐 걱정인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라고 하셨고요. 참, 저도 군것질 좋아합니다. 근데 과자나 아이스크림이 참 위험한 게, 당장 이거 먹는다고 막 몸무게가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다른 음식처럼.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곳곳에 지방이 낀다 그래야 되나?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부분이 좀 계속 두꺼워지고 물렁물렁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참 경계하셔야 되는 게 이제 군것질이긴 한데, 조금 이제 대체해야죠. 저도 과자 아이스크림 참 좋아하고 원래

제 이름을 새긴 하나뿐인 가방이라는 게 특별하지만 본래의 깔끔한 디자인이 오래 쓰기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팔 생각은 없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봤을 때 촌스러워 보일까 싶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각인 신청 할까요 말까요? 아, 이렇게 각인을 새길 수 있는 디자인, 사실 이게 어떤 뭐 폰트인지 어떤 디자인인지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만약에 너무 중앙에 너무 크게 이니셜을 각인하는 부담스러운 각인 서비스라면 조금 그렇지만 뭐 약간 우측 하단에

10cm 이수연 서울에 잠 못 이루는 밤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2659님, 원스텝님, 최유리님 사연에 한 해 만에 결제해드렸는데요.

이란 곡 말고도 제 이름을 가사에 좀 종종 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본명 그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래퍼들이 자기 이름 이렇게 외치는 건 국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있는 것 같고, 또 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내 이야기를 또 가사로 담다 보니까 제 이름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가사에 넣었다고 하면 제목에도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곡들이 많거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들어볼까 하는데, 첫 곡부터 아주 의미 있는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속됐던 3인조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의 조용필처럼이란 곡인데요. 이게 좀 사랑하는 연인에게 애틋한 마음을 고백하는 달달한 노래인데, 이게 좀 자세히 들어보면은 사실 좀 난 조용필 선배님처럼, 조용필처럼 평생 좀 노래하고 싶다, 그 노래로 열심히 내가 일해가지고 좀 너를 지켜주고 싶다 라는 약간의 좀 스윗하고 심오한 뜻이 좀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조용필 선생님을 직접 또 찾아뵙고 허락까지 받았었고요. 덕분에 조용필 선배님 19집 쇼케이스 오프닝 무대에도 설 수 있었는데, 정말 기억이 많이 남고, 제가 살면서 가장 떨었던 무대 한 5개 뽑아보라고 하면은 그 순간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조용필 선배님 팬들만 있는 공간에서 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쪽이 좀 무명 가수였던 저희가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좀 떨렸고 좀 가슴이 벅찼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3인조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의 조용필처럼에 이어서 화사씨의 마리아까지 듣고 왔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요즘 아기 이름 트렌드가 화제가 됐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우나 하율처럼 좀 부드럽고 서정적인 이름들이 유행했다면 최근엔 전혀 다른 스타일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영어 유치원이나 유학 그리고 해외 진출까지 고려를 해서 한글이랑 영어 발음이 모두 자연스러운 리은, 로사, 루이, 그린 같은 이름이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도 이 생각 하긴 했었어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리고 뭐 잘 맞아야겠지만 저는 만약에 제 아이가 생긴다면은 저와 제 배우자 그냥 이름을 하나씩 좀 넣고 싶어요. 해와 뭐 근데 너무 이제 이름이 이상해져 버리면 안 되겠지만 뭐 어떤 해라든지 아니면 해 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제 생각과 요즘 이름 트렌드까지 말씀을 드려봤고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연예계에는 예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예명이 이미지의 찰떡이라 오히려 본명이 좀 더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다음 보기 중에서 예명이 아닌 실제 본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1번 한해, 2번 현빈, 3번 나훈아.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만두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1부 끝에 발표할게요. 그럼 제목에 본인 이름을 아주 당당하게 넣어놓은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사이먼 도미닉의 사이먼 도미닉, 그리고 딘딘 피처링 한해, 그렉, 딘딘은 딘딘. Simon.

0: Seeger. Seeger이 예명 후보로 였다고 하는데 정말 정국 씨로 간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븐틴 도겸 씨는 용 8마리를 능가하는 폭발적인 가창력이라는 어마어마한 뜻을 가진 용팔이었다고 하고요. 마마무 화사 씨는 어릴 때 뮤지컬 콩쥐 파치에서 파치 역을 맡아서 비슷한 어감인 파우지. 파우지. 그리고 슈퍼주니어 신동 씨는 동글동글한 외모 때문에 우동. 우동이라는 예명이 후보에 있었고요. 심지어 걸그룹 아이들은 원래 그룹명이 애니컬러 였다고 하는데 그룹명에 맞게 예명도 아주 다채로웠습니다. 우기 씨가 파란 하늘이었고요. 슈아 씨는 하얀 나비, 민니 씨는 분홍생쥐, 소연 씨는 노란 물고기, 미연 씨는 초록 악어, 그리고 초록 참치가 후보였다고 하는데, 아 진짜 이게 너무, 저 이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지금 아이들, 그리고 지금의 우기, 슈아, 민니, 소연, 미연으로 데뷔한 게 너무 천만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 이 정도라면은 저는 애니컬러식으로 제 이름 뭐라고 해야 되나, 베이지 만두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나, 뭐 김치 만두 뭐 이렇게 가야 되나, 아 참 굉장히 아 진짜 너무나 매력적인, 하지만 웃음이 조금 나오는 예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충격이네요. 어디 가서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전 세계적인 팝스타의 이름을 제목으로 가져온 노래죠. 2세대 메가 히트곡 시크릿의 마돈나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소비자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0: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놀러온 토요일 도미솔 마켓 이름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1: 퀴즈가 도착했습니다.
0: 왔구나.
1: 아이유, BTS 전곡, 우즈, 권진아 등등 여러 가수들이 커버한 2000년대 명곡 영화 국화꽃 향기 속 주인공 이름인 미니제에서 제목을 따온 노래가 있습니다.
0: 설마?
1: 바로 발라드 황제 고막 남친 성시경 씨의 희재인데요. 이 노래의 일부 구간을 듣고 이어지는 가사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그럼 준비됐다면 도전을 외쳐주세요.
0: 아이고 로봇이야, 잘 걸렸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국화꽃 향기를 실제로 영화관에서 본 사람입니다. 제가 희재라는 곡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갖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o!

0: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한 해의 키스더라디오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퀸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1: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 이름 플레이리스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내드렸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울음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진짜 머슬 메모리가 무섭네. 제가 가사를 정확하게 몰랐는데도 지금 하다 보 제가 울음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무서워. 역시 많이 들은 노래 이기지 못합니다. 놀토할 때도 간혹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발음이 흐름처럼 들리네요. 제가 이렇게 제 마음대로 부른 건데 정답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첨자 분들 계실 테니까 한혜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름이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어 싶은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대망의 1위는 무려 17자의 이름을 가진 닭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워 우리 님이고요. 2위가 총 14자인 분인데 아 이분 우리 시대 때 분이야. 이분 이름 많이 들어봤어. 황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님이시고요. 3위는 총 12자인 김온누리 빈모아 사름한가하 님이시고 4위가 총 10자 박차고 나온 노미세미나 님입니다. 실제로 박차고 나온 노미세미나 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귀하게 얻은 아들이 모든 복을 차고 나왔다라는 뜻을 담아서 차고 나온 놈이라고 지어주셨다고 하네요.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군요. 이게 뉴스에서 직접 밝히셨는데 일단 이름 부르는 것부터 힘이 굉장히 드는데 이렇게 이름이 길면 아마 첫날은 풀네임을 불려주시지만 아마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마지막 두 글자 뭐 미나라든지 아니면은 앞에 세 글자 박차고 뭐 이 정도로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박차고 나온 노미 세미나님 가족 분들 이름이 다들 특이하시네요. 아버지께서 이게 실제 이름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박덕

한번 들으면은 잊기 힘든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족 모두가 이렇게 좀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특별한 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1993년부터 이름 글자 수는 성을 제외하고 다섯 자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이번에는 실존 아티스트 이름을 제목으로 샤라웃한 팝송 두 곡 만나볼 건데요. 전설적인 소울 가수 이름을 담은 찰리 푸스 그리고 메가

피처링 메간 트레이너, 마빈 게이에 이어서 마룬5 피처링 크리스티나 아길라라의 Moves Like Jagger까지 듣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물건들인데 이름을 몰랐던 거 꽤나 많지 않나요? 그래서

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은하님, 동생이 뭘 잃어버렸다길래 같이 찾아주려고 아, 못 찾는데 물어봤더니 말하면 알아! 하네요. 말을 해야 찾아주지 마! 라고 보내주셨고, 동생이 이제 단단히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그 물건 분명히 어디 놔뒀는데 안 찾으면은 이게 별거 아닌데 엄청 화나거든요. 찾다가 화가 끝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은하님이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화낼 일도 아니었는데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고생하던 아내가 드디어 먹고 싶은 음식을 말했다. 메뉴는 바로 휴게소에서 파는 우동. 그래서 내일은 아내와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며 휴게소 맛집 투어를 떠나볼 생각이다.

0: 윤종신 고속도로 로맨스 듣고 왔고요. 오늘은 니가 좋아 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진짜 이게 뭔가 입덧 때문에 계속 음식이 좀 안 땡겨 하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게 고속도로 음식이 좀 땡기셨나 봐요. 그럼 또 바로 출발해야죠. 얼마 만에 또 먹고 싶은 음식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로 떠나시는 것 같은데 우동 참 맛있죠. 우동 제일 맛있는 공간이 뭐 휴게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출출할 때 후루룩 먹으면은 언제든지 뭐 언제나 실패 없고 맛있는 음식인 것 같고 그 우동에 플러스 알감자까지 추천해드렸습니다. 또 뭐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뭐 여러 가지 음식들 뭐 소떡소떡도 있고 호두과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알감자 딱 받았을 때 그 취향껏 뭐 소금 뿌려 드시는 분도 있고 설탕 뿌려 드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취향껏 이렇게 또 이쑤시개로 이렇게 집어먹는 이 재미가 그리고 그 맛이 다른 음식에 비해 또 만족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알감자까지 추천해드렸고요. 아무쪼록 뭐 먹고 싶은 메뉴 먹으러 떠나는 거지만 그 핑계 삼아 재밌게 또 오랜만에 데이트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의 맛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의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콘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세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2주의 앨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되는 데까지. 쭉 들려드리는 여기는 은하수 레코드샵.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음악부터 들려드리는 이상한 음반 가게. 지금 오픈했어요. 매주 토요일 함께하는 은하수 레코드샵. 지난주에는 데이먼스 이어의 앨범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시간 가졌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2536님이
1: 너무 좋아. 데이먼스 이어 메들리라니. AI 당신 최고잖아. 미쳤다. 트랙을 다 틀어주네. 사랑해요.
0: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매주 토요일 어떤 앨범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들으니 제니트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해주세요. 오늘 은하수 레코드샵 함께할 앨범 역시 여러분의 신청으로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1714님의 문자예요.
2: 여름에는 빠르고 신나는 걸그룹 노래가 최고예요. 요즘 제가 빠진 가수는 미아우와 이즈나입니다.
0: 두 걸그룹 모두 6월에 새 앨범을 냈었죠. 2월 1일 발매된 미아오의 EP이지 바이트 미부터 들어볼게요. 미아오의 히트 엔 띠루리 인 마이 핸즈.

토요일 밤 스테이션 X 은하수 레코드샵 청취자 1714님의 신청으로 니아우와 이즈나의 앨범 듣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6월 8일 발매된 이즈나의 미니 3집 섹터 템포 같이 들어볼게요. 이즈나의 메트로놈 R.I.P.

컨버세이션 X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프닝부터 은하수 레코드샵, 별빛을 타고 온 멜로디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본 한 시간이었어요.

0: 가비의 Super Radio.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같은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는 카페와 식당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한적해 보여도 발걸음이 끊임없고요.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은 또 그런 손님들과 오랜 친구의 바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가 그런 곳이면 좋겠어요. 편안한데 매력있고 또 생각나서 한 번으로는 아쉬운, 그래서 계속 찾다 보니 DJ와도 가까워지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6월 20일 토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이찬혁의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이었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주변에도 저도 늘 가는 단골집들이 있어요. 단골집이죠, 결국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뭐 그냥 김치, 뭐 그냥 반찬, 나물 반찬 이런 것들도 어떤 가게는 젓가락이 자꾸만 가는 가게들이 있고요. 어떤 가게는 있는데 굳이 안 먹는 곳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 가게에서 주는 손맛, 그 요리하시는 분들의 손맛이나 아니면 그 가게에서의 오는 분위기 약간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눈이나 뭔가 명확하게 차이를 느낀다기보다는 아, 나 이 가게는 자꾸 가게 되고 또 가고 싶고 다른 가게를 가보면 여기가 더 생각나는 그런 가게들이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게 그 본인들만의 명확한 기준 같은 게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올 수 있는 그런 단골집이 되도록

0: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저 이게 항상 궁금하긴 해요. 차 속에서 많이 들으시는지 집에서 들으시는지 아니면 카페나 식당에서 주유소에서 바다에서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까지 보내드리니까요. 문자 안 보낼 이유 뭐가 있겠어. 지금 당장 보내세요. 지금 right now. 밥을 먹었더니 힘이 나네요. 아니 약간 지금 혈당 스파이크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신이 나지? 네, 여러분들도 신 나고 계시죠?

일인지 반성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승급 기념으로 오늘 저녁도 배달시켜 먹으려고요. 폴킴님도 배달음식 자주 시켜 드시나요? 아, 저는 그래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먹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약간 아사이볼 이런 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거 시키면 토핑 막 올라가서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토핑 재료들을 따로 다 집에 구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본 이 아사이볼만

네, 축하받아야 할 일인지는 잘 모르긴 하겠네요. 이상민님께서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친정에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지 계속 할머니 옆에서 쫑알쫑알거리며 이야기하는데 덕분에 저는 편하게 쉬어요. 2PM의 우리 집 신청합니다. 아이들한테는 할머니 집이지만 또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우리 엄마 아빠 집이잖아요. 또 가면 얼마나 편해요. 또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그러려고 가는 것 같아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또 손자 손녀가 옆에서 쫑알쫑알 되면은 또 적적하고 심심하시다가 시끌벅적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노래 두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님께서 신청하신 2PM의 우리 집, 그리고 진우션 피처링 장한나의 한 번 더 말해줘.

그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소에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정말 아주 심심해서 미치겠어요 정말. 집에서 거울 보면서 샤워할 때 계속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한답니다. 이렇게 라디오 시작하고 나서 저를 되게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는 분들의 소식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돌이켜보면 은근히 공연 때도 말도 많이 했고 또 방송이나 이렇게 어디 출연하면은 말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저를 또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구나 싶습니다. 어때요? 계속 까불버릴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점잔 좀 떨어볼까요? 그러니까 너무 늦은 것 같긴 하죠. 네, 늦은 감이 없잖아. 네, 많아요. 늦었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에일리의 Heaven.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사연 무료니까 돈 안 들잖아요. 지금 당장 글 안 써요? 지금 당장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송승호님이 신청하셨습니다. 101의 에너제틱.

아무튼 안전하게 재밌게 놀고 오세요. 이탈리아 저도 여행 갔었는데 남부 너무 이맘때쯤 가기에 너무 좋은 날씨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맛있는 거를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다 맛있어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뭐 먹었는지 사진이나 한번 보내보세요. 네, 제가 눈으로 사진은 봐드릴게. 노래 두 곡 이어 들어볼게요. 백아연의 썸타긴 멀타 그리고 8565님의 신청곡 민서 이상하네.

근데 앨범들이 신곡들이 다 굉장히 파격적이기도 하고 약간 아이돌스럽기도 하면서 약간 팝에 훨씬 가까운 음악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약간 얼터너티브 R&B도 많고 이런 장르 저는 사실 너무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 뭔가 주류, 메인스트림 장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음악들이 주는 또 이 즐거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악으로 이렇게 컴백하고 멋있게 투자하고 이런 것들 정말 너무 멋있는 아티스트로서 정말 너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6: 토익은 해커스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3, 4부는 노을의 균성 형님과 함께합니다.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노래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같이 추억 나눠봐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황연홍님의 신청곡 듣고 3부로 저희 돌아올게요. 이클립스의 소나기.

0: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4: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주말마다 저와 추억여행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노을의 강균성 형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강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하루하루가 굉장히 많이 무슨 일들이 있었나 봐요.
0: 네. 삶이 쉽지가 네. 않네요.
1: 아,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0: 아, 채연님께서 네. 불후의 명곡에 나오신 거 봤어요.
1: 아,
0: 김장훈, 강균성이 함께 부르는 붉은 노을 너무 신났습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0: 근데 보는 내내 네.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김경호 버전의 붉은 노을은 어떨까?
1: 아이고.
0: 이런 나라서 미안해요, 균성님.
1: 뭐 궁금하실 수 있죠.
0: 죄송해요. 자꾸 요구하게 돼요.
1: 아, 그래요? 어, 근데 그렇게 버전을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는데 난 너를 사랑해 이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김경호 선배님을 하면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돼야 되나?
0: 아, 진짜. 아, 난 조만간 네. 김경호 선배님이랑 같이 뭔가 쬐고 가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아, 아,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김윤님께서 네. 붉은 노을 부르실 때 뛰어 소리 질러 외치면서 호응 유도하시던데 네. 노을 공연 때도 그런 거 하시나요?
1: 아, 저는 무조건 합니다.
0: 아.
1: 그래가지고 공연에서 네. 약간 가끔 공연장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공연장도 있고요.
0: 네.
1: 뛰는 것을 막는 공연장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저희가 미리 알아봐요.
0: 오.
1: 아, 여기 설 수 있습니까? 뛰어도 됩니까?
0: 뛰어도 됩니까?
1: 네, 왜냐면 발라드 콘서트, 발라드 그룹이니까 네. 신나는 건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생각을 완전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 그럼 어떤 노래?
1: 붉은 노을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아~ 예전에. 근데 요즘에는 안 불러요. 왜냐면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아~ 멤버들이 식상하니까
0: 아, 새로운
1: 진짜 신나는 노래 뭐 싸이 선배님 노래도 많이 하고 정말 웬만큼 신나는 노래는 다 건드려 본 것 같아요.
0: 아, 또 이렇게 발라드 듣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뛰면 네. 엄청 신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오늘도 이제 공연이시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오늘도 공연이에요.
0: 오늘 내일 6월에.
1: 네.
0: 네, 아, 기대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균성님.

0: 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노래가 굉장히 미흡했을 때니까. 아. 후회 내 사랑을.
1: 맞아.
0: 뭐 이런 식으로 했었겠죠.
1: 아 이렇게 발라드처럼 부르셨어요?
0: 근데 그 노래가요. 네. 댄스곡이지만 비트가 BPM이 되게 빠른 노래는 아니에요.
1: 아 그래?

0: 그때 그 사이더스 회사에 네. 장혁 형님도 사이더스 회사였어요.
1: 아 거기가 약간 네.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네.
0: 그래서 제가 그 연습실 쓸 때 제가 연습하러 가잖아요. 네. 그 장혁님이 먼저 연습을 해야 되면 네. 그 옆에 또 모델 키 크신 여자분들이 네. 하이힐 거기 더 신으셔가지고 네. 옆에서 막 춤도 추시고 연습하는 걸 제가 이렇게 구경해요. 오.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연습 끝나시면 이제 저희가 또 연습을 하고 네 막 그랬었어요.
1: 아 이런 모습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겠다.
0: 그러니까 그때 제가 TJ 이 장혁 형님과 차태현 형님이 다 저랑은 그런 추억이 있는데 네. 한 사연에 이 두 분이 딱 거론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저는
1: 지금 약간 제작진분들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 형이 진짜 뭔가 아는 사람도 많고 경험도 많고 뭐가 많은 것 같아요.
0: 나이가 이제 경험이 없으면 안 될 나이니까
2: 눈물이
1: 이때 헤이걸 이 노래도 방금 들은 노래가 헤이걸인 거죠.
0: 그렇죠. 그 뮤직비디오에 전지현 씨가 나왔죠.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냥 틀면 나왔어요.
1: 아 진짜 네. 아 진짜 추억 돋는다.
0: 그렇죠.
1: 괜히 그때 생각하면은 그 음악 방송에 이 화면에 나오던 그 픽셀 크기도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런 기억으로 남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아 이 I Love You 이후에 엽기적인 그녀가 나온 거였죠.
0: 맞아요. 와. 이 엽기적인 그녀를 제가 극장에서 봤을 때는 네. 나왔던 그룹이 LUV, Love.
1: LUV?
0: 네, 전혜빈 씨 있고 오연서 씨 있었던 오렌지 갈 이거 불렀던.
1: 우와 진짜 형 기억력 진짜 좋아.
0: 연락해 좀 기쁘지 막 이런 거 부르시고 막. 그래가지고
1: 아니 사연 하나에 썰이 몇 개나 나오는 거예요 진짜.
0: 아 이때 진짜 연습생으로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1: 아 정말 대박이다. 네. 형 정말 많은 일을 겪으셨군요. 네. 이때 이 엽기적인 그녀가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났었죠.
0: 말도 안 됐죠.
1: 뭐 견우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 몰랐어요. 그 여잔데 왜 이게 무슨 말이지? 제 나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성이 좀 있었습니다.
0: 그때 우리 나이가 그랬죠. 어렸으니까. 네. 더 어렸으니까요.
1: 그쵸. 그냥 약간 엽기적인 포인트밖에 기억이 안 나고 네. 이런 포인트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지 아 공감을 못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아 되게 슬픈 슬픈 대사였네요.
0: 네.
1: 아 진짜 차태현님이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노래, 춤, 연기, 뭐 예능 다 잘하시잖아요.
0: 다 잘하시죠.
1: 혹시 태현님의 재능 중에 탐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을까요?
0: 그 약간 능글능글 맞으면서 사람들 되게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1: 그 여유로움,
0: 여유와 맞아. 그 어떤 그 미소와 그런 따뜻함,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는 너무 갖고 싶고 담고 싶어요.
1: 왜 그 심사위원으로도 오디션 네. 프로 나오셨었잖아요. 네. 그 차태현 선배님은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차태현님에게 엄청난 공감대를 느끼는 것 같아요.
0: 아.
1: 통하는 게 약간 이 배우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좀 대단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0: 혹시 탐나는 재능 있으세요?
1: 저요?
0: 네.
1: 저는 연기.
0: 연기?
1: 연기.
0: 아 연기 너무 잘하시죠?
1: 아 연기하고 싶어요 저.
0: 진짜요?
1: 네, 네.
0: 와 이거 관계자분들 많이 들으시면 지금 우리 폴킴 씨 연기하고 싶답니다.
1: 아니 근데 저는 못할 것 같기는 해요.
0: 왜 왜?
1: 네? 저 흑역사를 막 굳이 만들고 싶진 않아요.
0: 아 잘하면 되죠.
1: 아 잘 못할 것 같으니까요.
0: 아니 연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도전하고 싶다라는.
1: 하고 싶은 이유요?
0: 네.
1: 나도 약간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연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유명한 배우가 되고
0: 너무
1: 싶어.
0: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1: 나도 한류 스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0: 아 진짜. 하긴 그러려면 어떤 연기 그 드라마를 잘 만나면 또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연기 가고 싶다기보다는 시사회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0: 되게 솔직하고 네, 영화관에서. 너무 귀여우십니다 지금.
1: 아, 네. 네. 아무튼 불러주시면 하긴 하겠는데요. 결과는 장담 못 드려요.
0: 하지만 음악계에서는 이미 그런 분이라는 거.
1: 아유.
0: 네, 볼킴 씨.
1: 빨리 다음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우야님의 신청곡 차태현님의 I Love You 듣고 올게요.

0: 차태현의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진짜 이 시절의 노래들은 네. 정말 저를 추억여행을 제대로 시켜주는 것 같아요.
1: 아, 맞습니다.
0: 볼록 튀어나온 TV 앞에서 음악방송을 보던 그 시절.
1: 아, 그렇습니다. 진짜. 아,
0: 방에서
1: 너무,
0: 몰래.
1: 그때 너무 생각나요, 저도.
0: 자,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쪄요, 쪄요.
1: 아이 진짜
0: 아, 버전이 진짜 많다.
2: 이거 자이언티 버전으로 했었던 거죠?
0: 아니, 나 이제 다음엔 이거 두 개 아까 그거랑 이거 다 섞어서 해도 너무 재밌겠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0: 아,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공구 이호 님의 사연입니다. 1998년도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얼굴 없는 가수라면서 To Heaven이라는 곡이 발매됐는데요.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얼굴이 공개되던 날 저는 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조성모. 목소리만큼 용안도 어찌나 빛이 나던지요. 성모 오빠는 발라드 히트곡이 참 많지만 저는 다짐을 신청합니다. 가죽 자켓 흔들어 제끼면서 빠라바빠빠빠바.
2: 어, 뭐야, 나 절대음감이야?
0: 진짜 왜 이렇게 잘 맞춰?
3: 이거 못 참잖아요. 암튼 저 그때 성모 오빠 많이 사랑했습니다. 브로마이드가 100장 가까이
0: 브로마이드.
3: 있었고요. KBS 출발 드림팀에서 뜀틀 넘는 오빠를 보며 이상형의 운동도 잘하는 사람을 추가했었고 널 캠으로 주고 싶어. 물 대신 오빠가 광고하는 매실 음료로 수분을 채웠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방금 깨물어 주고 싶어 뭐였어요?
2: 비슷하지 않았어요?
0: 약간 소름 돋았는데요.
2: 저희 노을 멤버들끼리 우리 조성모 형님 모창할 때 아, 네. 아시나요? 모창할 때 추운 지방에서 네. 부르는 너무너무 오돌오돌하게 떨고 있는 그 버전 그걸 넣어야 된다 전제로. 그래서
3: 하시나요 너무 추워 얼마나
2: 이렇게 불러야 된다.

0: 것 같고 일단 얼굴 없는 가수로 했는데 네. 조성모 선배님의 그 댄디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그
1: 약간
0: 인상이
1: 왕자 같은 느낌
0: 완전히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산 거죠.
1: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조성모 선배님은 뮤직비디오가 정말 항상 영화급 스케일 정말
0: 대작들이어서
1: 그
0: 다
1: 막 전쟁 나고 막
0: 아시나요가 전쟁이었죠.
1: 해외 로케이션 막 이런 거 아니었어요?
0: 그럼요.
1: 그리고 지금 막 대스타분들이 네. 한두 명이 아니라 막 네다섯 명씩 나와버리니까
0: 그때 아시나요 이제 신민아 씨 처음 신인일 때
1: 거의 그럼 그때는 이 뮤직비디오가 약간 그 배우분들에게는 약간 데뷔 창구 약간 이런 역할을 하던 시기인가요?
0: 그때는 그게 충분히 효과를 줬을 때죠. 왜냐면 TV에서 뮤직비디오가 너무 많이 나올 때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볼 때였으니까 맞아.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니까 그리고 2AM 같은 경우는 이병헌 씨랑 김하늘 씨 이 네. 배우님들이 또 나왔었잖아요. 연기를 또 너무 끝으로 하니까 노래가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근데 생각해보면 뮤직비디오에서 조성모 선배님도 연기 잘하셨던 거

0: 그 출연료가 네. 10억이 넘는 분도 있어요.
1: 뮤직비디오 출연료가요?
0: 네네네.
1: 아 그럼 그때 기사에서 봤던 뭐 뮤비 얼마 들었다 이게 다 거짓말 과장이 아니구나.
0: 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최고의 배우들을 쓸 때는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니었던 거
2: 아무래도 또 그분들도 또 생계를 꾸리셔야 되니까.
0: 그럼 아 그리고 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쌓아놓은 이미지와 그런 건

0: 이렇게 꽉 잡고 부터 꽉꽉 잡아야 돼 여기 아래를.
1: 왜 그러냐? 안 올라가는데 이 발성 안 올라가. 아 나 뭐야 이거 안 올라가요.
0: 저는 진짜 오늘 형 오늘 공연에서 목소리 무사히 나오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진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아 근데 이 발성으로 하는데 왜 노래가 안 올라가지?
0: 이 발성은 좋은 발성이 아니긴 해요.
1: 아 그런가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왜 그러냐? 안 올라가 진짜.
0: 혹시라도 오늘 청혼 노래 부르시다가 이 노래 이 발성을 하시면 안 돼요.
1: 아,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0: 네. 네. 아 진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4부에서 코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모의 다짐 저희는 듣고 올게요.

0: 동물 쪽이 많아요.
1: 다람쥐.
0: 수달.
2: 수달.
0: 쥐.
1: 쥐.
0: 예. 네. 들쥐.
1: 들쥐 하필?
0: 이런 거 많아요. 크... 쥐 종류. 이렇게 좀 입이 튀어나온 애들 있죠.
1: 어.
0: 코코랑 같이 튀어나온 애들.
1: 근데 그게 귀여워요, 원래.
0: 그러니까요.
1: 원래 그게 들어간 것보단 네. 나온 게 귀여운 거예요. 안 그러, 그렇습니까?
0: 아, 그런 거예요?
1: 네, 그럼요.
0: 여러분, 그렇대요. 저 이제 귀여운 사람이에요.
1: 네, 그럼요.
0: 2026년에도 듣는 여러분의 추억의 노래. 자, 다음 사연 또 소개해 볼게요.
3: 5015님의 사연입니다. 가수인 두 분이 계시지만 저 소신 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는 윤미래라고 생각합니다.
0: 오케이.
3: 이 누나는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10대 때 업타운으로 데뷔를 했어요. 아니 그 소울 그 바이브 어떻게 10대죠? 그리고 그 후에 타샤니로 활동을 했는데 이 누나 진짜 뭐죠? 노래도 하고 랩도 하고 춤도 추고 근데 다 잘해. 이후에는 솔로 활동을 했는데 검은 행복, 메모리즈, 시간이 흐른 뒤, 삶의 향기 등등 명곡 아닌 곡 있나요? 이 누나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부럽습니다 타이거 JK. 모든 노래가 다 좋지만 오늘은 이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타샤니의 경고.
0: 저 윤미래 선배님 목소리는 진짜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요.
1: 아 진짜 멋있어요 정말.
0: 이 뭐랄까 가수는 톤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뭐 지문 같은 네. 뭐 화가라 치면은 뭐 그림체 아. 뭐 이런 거겠죠.
1: 네.
0: 근데 윤미래 선배님은 정말 따라할 수도 없고 정말 이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톤은
1: 힙합계 R&B계 여왕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0: 랩도 잘하는데 하긴. 노래까지 잘해버리는
1: 아 그러니까요.
0: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랩을 같이 하면서 노래까지 잘하는 게 목에 되게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1: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왜냐면 말하는 목소리도 잘 못 내면 말하다가 가잖아요.
0: 그렇죠.
1: 웃다가 가고
0: 그냥 뭔가 쓰이는 이 성대의 포지션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두 개를 계속해서 하신다는 게 너무나 리스펙입니다.
1: 아 그렇네요.
0: 97년에 업타운 데뷔 시절에 윤미래님 혹시 뵌 적 형은 없겠죠?
1: 왜냐면 97년 저는 2002년 데뷔니까 97년은 아, 고등학교 1학년이고 어허. TV에서 봤었죠.
0: 아 TV에서
1: 네 근데 진짜 그 다시 만나죠 아시죠?
0: 아 알죠.
1: 다시 만나죠 나를 다시 만나죠 아. 와 너무 멋있어.
0: 오 아 지금 들어도 되게 세련됐다는데
1: 베이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뒤에
0: 맞아요.
1: 아 나온다
0: 자.
1: 아 나온다
0: 똑같아 똑같아.

0: 타샤니의 경고 듣고 왔습니다.
1: 아, 아 진짜 좋다. 근데 이 노래 딱 들으니까 뭐 생각나는 줄 알아요?
0: 어, 뭐?
1: 우리 예전에 펌프, DDR. 어. 그 아, 너무 생각나. 무조건 경고해야 돼요.
0: DDR은 진짜 네. 오래되긴 했다.
1: 네.
0: 아, 맞아. 어. 근데 이 노래가 약간 그 펌프 이런 거 하면은 어려운 곡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1: 아, 쉽지 않았던 곡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도 경고는 항상 했었어요.
0: 어.
1: 네, 그래도 충분히 깰 만한 뭐 그런 노래.
0: 좀 약간 펌프 DDR 이런 거 좀 잘하는 편이셨어요?
1: 저요?
0: 네.
1: 저 나쁘지 않았어요.
0: 아, 나쁘지 않았다는 거 잘한다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럼 뒤에 약간 이렇게
1: 뒤에 잡아야
0: 디펜스
1: 돼요.
0: 잡고.
1: 예. 네. 왜냐면 너무 빠른 노래가 나올 때는 뒤를 안 잡으면 안 돼요.
0: 오.
1: 무기중심은 거기다 두고 오. 발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0: 나중에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다가 그거 펌프 하나 놔주시면은 저희 인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죽이세요, 나. 그거 펌프 오랜만에 하잖아요. 호흡 차서 죽어요, 진짜. 얼마나 힘든데요.
0: 약간 그 옛날에 저는 네. 약간 이제 TV에 나오는 댄스 가수분들 보면은 네. 당연히 다 펌프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렇지.
0: 춤을 잘하는 사람이 이것도 잘한다.
1: 근데 게임이다 보니까 좀 다를 수 있죠.
0: 그렇죠. 전혀 다를 것 같은데. 어. 아무튼 노래 너무 좋습니다.
1: 네.
0: 또래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아 너무 귀여워.
1: 진짜 귀엽다.
0: 진짜 네. 마지막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78님의 사연입니다. 시크릿의 마돈나 신청합니다.
0: 오.
1: 제가 20살이었던 2010년 알바를 하며 고시원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시크릿은 제 삶의 빛이자 고시원의 조명이었습니다. 오. 2010년의 매직과 마돈나 활동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 멋있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은 시크릿은 역시 샤이보이가 최고다, 별빛 달빛이 최고다 이러는데요. 제 기준 시크릿의 근본은 매직과 마돈나입니다.
2: 공감.
1: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폴킨님은 별빛 달빛을 감미롭게 리메이크하셔도 성공하실 것 같고요. 균성님은 락 버전 샤이보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약간 그 아닌 샤이보이 아니에요?
1: 전혀 뭐 부끄럽지 않은 거죠.
0: 아 시크릿의 마돈나를 신청해 주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1: 네.
0: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이게 별빛 달빛도 좋고 샤이보이도 좋은데
1: 네.
0: 저는 진짜 시크릿은 매직과 마돈나가 진짜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맞아 맞아. 매직 매직 이 매직 매직 아니고 매직 매직 매직 매직 이렇게 발음해줘야 돼요. 매직 매직
1: 아.
0: 지으로 해줘야 돼요. 지으로.
1: 아 지으로.
0: 네.
1: 아, 또 그런 발음이 또 있는 거네.
0: 아 시크릿 재결합해서 컴백하시지 않으세요?
1: 그런가요?
0: 저 이거 봤어요. 요즘 엄청 이 이렇게 영상이 돌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새 멤버를 영입을 하셔가지고 세 명이서 이렇게 다시 활동을 하신다는 뭐 기사랑 이렇게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새크릿인가요?
0: 잠깐만요.
1: 죄송합니다.
0: 이렇게 오랜만에 컴백하는 것도 좋은데 또 새로운 모습도 너무 기대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형은 시크릿 노래들 중에 어떤 노래가 가장 좀 인상 깊게 남으세요?
1: 저는 별빛 달빛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0: 나라는 달빛 달빛 저희가 그럼 이거 리메이크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달빛
1: 아 목소리 너무 좋아요.
0: 사람만 봐도 근데 약간 이거 귀엽게 춤춰야 되잖아요. 춤도 춰야 돼요?
1: 이렇게 이런 춤이었던 것 같아요.
0: 아, 맞아, 아,
1: 그런데
0: 아, 뭐 약간 이렇게
1: 송지은 씨가 또 친분이 있는데
0: 어 정말요?
1: 이 춤을 되게 잘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되게 잘하셨어요.
0: 아 머리를 이렇게 머리랑 네. 손바닥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1: 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흐차 흐차 흐차 약간 이런 느낌으로
0: 약간 우리나라 춤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1: 네 그래서 전통 춤에 뭐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죠.
0: 네, 약간 탈 춤은 네. 아닌데 뭔가 그런
1: 어떤
0: 손에 긴 소매 이렇게 달고 해야
1: 네,
0: 될 것 같아요.
1: 뉘앙스가
0: 네, 네, 네.
1: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무대를 봤을 때 어떤 신선한 충격?
0: 아 별빛 달빛이죠.
1: 네, 왜냐면 막 멋있게 팡팡팡 하고 혹은 뭐 어떤 뭐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2099번님께서 일요일의 가광은 책 읽으면서 듣기에 좋더라고요. 내일 책 하나 준비해서 12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되게 감사하긴 한데 제가 하는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겠네요. 2099번님 어떻게 된 거죠? 선택을 해요. 책이야 나야. 나야 책이야. 선택해!

0: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을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Thursday.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3부에 만나. 4부까지 음악 얘기 나눠요. 잠시만요.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아이들의 에너지는 그래서 방전됐다가 바로 충전되고 그래서 또 가득 차고 그런가 봐요. 부럽네요. 근데 오늘 변재호 씨도 어쩐지 꿀잠 주무실 것 같죠. 6시간 아이와 함께 땡볕 아니었어요? 땡볕? 푸딩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이와 함께 맛있게 드십시오. 후디의 한강 들을게요.

손에 쥐어주고 갔는데 하나씩 먹을 때마다 밝게 웃는 학생 얼굴이 떠올라 기분이 좋네요 하면서 하트까지 끝에 적어주셨습니다. 요즘도 주머니에 캐러멜과 사탕을 한가득 넣고 다니는 학생이 있군요. 왠지 요즘은 없을 것만 같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도 안 먹을 것 같고 더군다나 주머니 같은데 안 넣어 다닐 것 같고 더군다나 그걸 어른에게 고맙다고 드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 참 예쁘네요 그 학생. 김혜정 씨에게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싸우고 인연을 끊었던 지인이 있어요. 신영순 씨에게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 친구가 있는데요. 알고 보니 저 모르게 그 친구랑 제 지인이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두 사람 관계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섭섭한 마음이 크네요. 이 친구랑도 인연 끊고 싶은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할까요? 이건 충분히 속상하고 정말 저런 생각할 만한 상황이죠. 왜냐면 내가 내 마음 다 얘기하고 근데 그걸 내 앞에서는 그래 해주고 가서 그 친구를 또 만난 거잖아요. 근데 영순 씨 절연하고 절교하는 건 늦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하나 한 달 뒤에 하나 1년 뒤에 하나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내 인생에 또 그 친구 인생에 크게 상관없죠. 그러면 이왕이면 좀 늦춰보세요. 늦춰보다 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나중에 언제 생각이 나요. 아 나는 그랬지만 그 지인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나와의 관계도 인간관계지만 그 지인이 나랑 절교한 친구랑도의 인간관계도 있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만들면 할 수 없고요. 그때 가서 절교해도 늦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 사표와 절교는 뒤로 미룰수록 좋습니다. 미루다 결정적인 날에 딱 사표, 결정적인 날에 딱 절교.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 영순 씨 마음은 위로해드리고 싶네요.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신채린 학생. 취업 준비한다고 어제 자기소개서 피드백을 받으러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열심히 썼다고 생각한 문장에 돌아온 말은요. 쓸데없는 내용 다 지우세요. 였습니다. 순간 제 마음도 같이 삭제된 기분이었어요. 어디든 취업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준비하다 보니 좋은 데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욕심이 생길수록 자신감은 왜 작아지죠? 전국의 취준생들 같이 힘내요. 아자아자 파이팅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내용이 우리 신채리님이 살아온 삶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읽으시는 분 입장에서 눈에 들어올 것만 남기세요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인생은 절대 쓸데없지 않아요. 신채리님 그리고 전국의 취준생들 파이팅. 영양제 보내며 응원합니다. 굿타임 클레오 사랑 만들기 파파야.

1995년에 발매된 듀스 3집 False Deuce 가운데 이어지는 곡 너에게만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BOC는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0: 홍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2: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가까이서 전하는 따뜻한 위로보다 조금 거리를 두고 건네는 쿨한 위로가 반가울 때가 있죠. 괜히 짜증도 나고 이유 없이 답답한 그런 날이요. 지금 여러분 계신 그곳으로 시원한 바람 보내드릴게요. 뮤지션 심연보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소품집 비.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심연보 씨 오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아,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 네. 토요일 이 코너를 아껴가며 듣는다는 분이 사연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0: We are the night, 랜턴이었습니다. 느낌이 뭐랄까 등대는 지나가는 모든 배를 향해 비춰주는 거라면 랜턴은 네. 우리들만을 위해서
1: 그쵸.
0: 빛을 비춰주잖아요.
1: 네.
0: 훨씬 개인적인 느낌이 들어요.
1: 나의 어떤 시야만 네네.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저는 We are the night이라는 밴드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분들 노래 들으면 이렇게 과하지 않게 살짝 들떠있는 기분이거든요. 기분이 네. 살짝만 업돼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We Are The Night 노래들 뭐 티라미스 케이크도 되게 좋았었고
0: 맞아요.
1: 다양한 노래들이 좋았는데 이 랜턴이라는 노래도 되게 좋더라고요.
0: 네. 자 여름밤 그것도 시골의 그런 분위기 잠들기 싫을 때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
1: 네.
0: 두 번째 곡은요.
1: 밤하면 떠오르는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밤에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노래들이 많은데 그중에 저는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더 클래식의 여우야를 골랐고요.
0: 아, 이 곡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우야가 한자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게 정확히 뭐죠?

0: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트렌드하게 느껴지는 음악이라는 그쵸? 건 정말 좋은 곡이라는 거거든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다. 한 글자씩 맞춰본 게 맞았어요.
0: 아 그런가요?
1: 비 오는 밤의 여인이래요. 우리가 한 글자씩.
0: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1: 역시 집단지성 들어보겠습니다.

0: 여우야 더 클래식 비오는 밤의 여인이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비오는 여름밤 왠지 여름밤일 것 같았고요. 네. 여름밤까지 가봤고요. 다음 어떤 분위기로 가볼까요?
1: 뭐 여름 노래들 여름밤에 어울리는 노래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확실히 봄밤하고요. 그리고 보면 밤에 얽힌 노래들은 굉장히 많긴 한데 봄밤, 여름밤, 가을밤, 겨울밤 다 진짜 좀 다른 것 같아요.
0: 정말 다르죠.
1: 그 정서들이 조금씩 다르고 네네. 그 정서들을 놓치지 않고 이 곡을 만들고 가사를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매 계절마다 이렇게

0: 너무 좋은데 여름밤의 꿈을 아이유 씨 버전으로 골랐는데 사실 이거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네. 이거 아 윤상 씨 버전으로 원래 버전으로 들어볼까 아니면 진짜 그 전에 김현식 씨 버전으로 들어볼까 엄청 고민하다가 오늘은 일단 예, 이무진 씨 버전의 애상과 아이유의 여름밤의 꿈을 골랐는데요. 시간이 혹시 되시면 이 여름밤의 꿈이란 노래가 윤상 씨가 이제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이게 김현식 씨 앨범에 수록돼 있는 이게.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한 88년, 87년, 89년 이 언저리였을 것 같아요. 그때 김현식 씨 목소리 버전도 너무 좋고요. 또 윤상 씨가 직접 부른 버전도 있고 또 이게 강수지 씨가 부른 버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들으면 아이유 씨 버전도 너무 좋아서 네. 제가 막 고민하다 오늘은 이걸 골랐는데 따로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두 곡 들어보시죠.

0: 과일이나 그딱 맞았을 때 정말 맛있다고 느껴지는?
1: 저는 복숭아가 천상의 과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아유, 입에 침 고입니다.
0: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 혹시 과일 노래인가요, 다음 곡이?
0: 과일 노래 아닌데요. 네. 오늘 고른 노래 중에 별 얘기도 있어서요. 네. 볼빨간 사춘기 노래 중에 별 보러 갈래 골랐고요. 뭐 시골 여름밤에 별 많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0: 상관없이 갈래가 아니라면 네. 그렇지 않다면 뭐 당연히 마음이 좀 있어야 보러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되게 로맨틱하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러 갈래보다 별 보러 갈래가 제일 가고 싶을 것 같아요. 혹 해서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
0: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걸 못 해봤네요.
1: 이제 와서?
0: 네. 해봤어야 되는데 못 해봤네요. 네. 네.
1: 아직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별 플러팅 네. 한번 도전해 보시기
0: 바랍니다. 자두나 많이 먹어야지. 이건 못 해봤네요.
1: 여름밤에. 자, 오늘 시골 여름밤 이런 분위기 여기서 또 어울릴 만한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0: 이번 곡들은 듀엣 곡인데요. 네. 양다일 씨하고 워낙 노래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웬디 씨 같이 불렀던 그해 여름이라는 곡이 있고요. 예. 이 노래도 제 기억에 앞에 이렇게 뭔가 풀벌레 소리 같은 뭐 그런 소리가 나는데 예. 약간 느낌이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단에 앞에 나오는 풀벌레들하고 네네네네, 약간 알아요. 같은 계열 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 요게 같은 샘플을 쓰셨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한 곡 더 들으실 건데 10cm하고 이수연 씨가 같이 부른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 아, 이 노래도 좋아요. 그 노래도 예. 너무 좋아서 예. 그렇게 두 곡 듣겠습니다.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2026년 6월 21일 일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권진아의 White Wine이었습니다. 독일에요. 헤펜하임과 츠빙헨베르크 사이를 걷는 와인 하이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6개 스팟에서 와인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팟마다 도장을 찍을 수 있어서 퀘스트 깨는 재미있어요.

박효신의 노래 야생화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여러분의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함께 남겨주세요. 7064님, 버블티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집 근처에 없어서 배달로 시켜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최소 주문 금액이 있잖아요. 결국 혼자 마실 건데 버블티를 세 잔이나 석 잔이나 주문했어요. 이러니까 살이 찐다니까요. 혼자 다 마셔야 하잖아. 하시면서 세상 기분은 좋아 보이시게 하트를 붙여주셨네요. 혼자 다 마셔야 하잖아 이러면서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 저도 버블티 진짜 좋아하는데 무슨 맛을 시키셨나요? 아, 만약에 제가 석 잔을 고를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이제 저의 원픽은 전 타로 밀크티를 마실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피스타치오 밀크티

제가 그 필리핀에서 유학할 때 그때부터 먹었던 그건데 미 윈터멜론이 동과라는 뭔가 약간 중국식 과일 같은 거래요. 근데 저도 뭔지 모르고 윈터멜론? 멜론 맛이 왜안 나지? 하면서 항상 먹었었어요. 근데 맛은 살짝 뭔가 누룽지 맛?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고소하니 달달하니 누룽지, 달달한 누룽지 맛이 납니다. 근데 걔가 우리나라에도 20년대 초까지는 팔았는데 단종이 돼가지고 안 나와요. 네. 아시는 분들 계세요? 윈터멜론. 그거 진짜 먹고 싶어요.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윤종신 정인의 오르막길, 그리고 오혁 소녀.

2015년 6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3위는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입니다. 썸붕을 표현한 솔직한 가사가 귀여운 노래예요.

자, 마지막으로 1위 곡 1위는 엑소의 러브미라이트 차지했습니다. 이제 이 노래 들으면 캐대언의 사자보이즈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6519님, 남편이랑 전을 부쳐 먹으려는데 김치전에 오징어를 넣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부추전에만 오징어를 넣어봤지 김치전은 안 해봤거든요. 아니 그리고 김치전은 말 그대로 김치 아니면 청양고추 딱 그 정도만 들어가야 맛있지 않아요? 아하, 개인적으로 제 취향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김치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이란 모름지기, 예, 좀 다양한 구성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치전은 정말 김치밖에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징어를 넣으면 오히려 좋아할지도?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건 해물파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해물파전 중에서도 홍합도 들어가고 그 오징어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많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막 씹는 재미가 있는, 저는 식감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식감이 다양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김치전에 저는 오징어 넣는 거 오히려 찬성입니다. 그렇다면 좀 먹을 맛이 날 것 같네요. 저는 그리고 약간 초딩 입맛이라 막 치즈 넣어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즈까지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저의 이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김치전 파들 모여보세요. 김치전 무슨 맛으로 먹는 겁니까? 매콤한 맛으로 먹는 건가요? 해물파전도 청양고추를 넣으면 매콤해지잖아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다영의 바디.

첫사랑, 첫사랑? 첫사랑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 왜 그때 안 왔어? 이렇게라도 한번 빌미를 삼아서 문자 한번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너 온다 했을 때 기대했는데 왜 안 왔어? 이러면 그럼 너무 플러팅일까요? 너 무슨 일 있어? 이러면서 그러면 아니면 단톡방 같은 데서 이제 한 번 더 만들어가지고 한 번 더 만남을 추진해 보신다든지 설레네요. 네. 첫사랑을 여러분들은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첫사랑이 뭘까요? 처음 만났던 사람이 첫사랑일까요? 제가 마치 선생님한테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하는 학생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첫사랑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괜히 궁금합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하츠투하츠의 스타일.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만한 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미션 문장 들어보시고 영어 가사 예상해보세요.

번째, 나는 라디오에서 들었지. 두 번째, 하지만 너에게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어. 세 번째, 누군가는 여전히 널 사랑해. 네, 과연 어떤 곡일까요? 영국 록밴드 퀸의 1984년 발매곡 Radio Gaga입니다. 이 radio, 라디오에 대한 감정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들으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미션 문장, 나는 라디오에서 들었지 라는 가사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들으셨죠? 잘 찾아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d sit alone. 나는 혼자 앉아서 and watch your light. 당신의 불빛을 바라보곤 했지 라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난 혼자 앉아서 당신의, 이때의 당신은 누굴까요? 맞아요. 라디오, 네, 라디오를 이렇게 your light, 라디오에 거기서 나오는 불빛을 묘사를 한 겁니다. 비유적으로. My only friend through teenage nights. 10대의 밤들을 쭉 함께한 나의 오래된 유일한 친구라는 뜻이에요. You were my only friend. 너는 나의 유일한 친구였다. 이처럼 you were이 앞에 생략이 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Through teenage nights. 이게 10대 혹은 10대 시절이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대 시절 동안, 10대의 밤 동안 너는 나의 유일한 친구였어. And everything I had to know. 그리고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I heard it on my radio. 들으셨죠? I heard it on my radio. 나는 라디오에서 들었지 라는 말입니다. 라디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죠?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하지만 너에게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어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fine에다가 est, 예, 끝부분이 붙은 표현인 거죠. finest hour, 최고의 시간,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너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통째로 기억하실 수 있겠죠? Radio라고 외칩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남아 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널 사랑해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와, 네, 현장감 있게 진짜 떼창 가능한 부분이겠죠. All we hear is Radio Gaga. 우리가 듣는 건 오직 뭐뿐이라고요? Radio Gaga, Radio Gugu, 그 다음 Radio Gaga 이렇게 들립니다. All we hear is Radio Gaga.

그럼 자신 있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나는 라디오에서 들었지. I heard it on my radio. I heard it on my radio. 라는 문장입니다. I heard it 다음에 on my radio였잖아요. 그것을 over the radio로 바꿔보겠습니다. I heard it over the radio. 난 그걸 라디오에서 들었어. 라는 대표적인 문장을 이제 대

You've yet to have your finest hour. 갑자기 떠오르는 문장이 있는데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문장이에요. The best is yet to come for you 라고도 for you를 덧붙일 수 있는 문장인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겨울에 소개해드렸던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제목의 곡이 떠오릅니다. 너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누군가는 여전히 널 사랑해. Someone still loves you.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There's still someone who loves you. 이 표현도 가능하죠. 또 somebody still cares about you. 이처럼 cares about you. 이 동사구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First, 나는 라디오에서 들었지. I heard it on my radio.

0: 라디오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껏 담아봤습니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복습 잘 하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사운드 브리핑으로 돌아올게요.

0: 당연 양만은 유동굴빙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굴빙이.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아니, 본...

사운드를 알려드리고 관련된 노래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이 핫했다,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자, 사운드 브리핑 첫 번째 브리핑은요, 가요계의 보석 주얼리에 대한 얘긴데요. 주얼리가 20년 만에 완전체 무대를 선보여서 화제입니다. 서인영 씨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주얼리의 명곡들을 라이브로 들려줬는데 변함없이 멋진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럼 주얼리의 노래 들어볼까요? Again, Superstar.

하면 살짝 어색하려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시도는 못 해보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제주도에도 어떤 그런 비슷한 택시 투어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이홍기 마리아.

맞아요. 1인 3신 샵도 유행이라고 해서 저는 가봤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그 숙직 근무 때문에 제가 이틀을 회사에 있어야 됐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3신 샵에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와, 이 돈이 아깝지가 않다.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성아님께서도 목욕탕 굉장히 좋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 목욕탕이 살짝 기대 못 미친다 하시면은 1인 3신 샵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요즘 이렇게 되게 건강한 것들이 유행해서 너무 좋아요. 거기서 딱 시원하게 씻고 몸 지지고 그 다음에 계란도 먹고 식혜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0: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4: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3: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5: 소리 질러!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립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네, 6월 21일 일요일 KBS 조정식 FM 대행진 6424님의 오늘의 주제곡 리센네 데자뷰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 소개된 6424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두라지즙 보내드리고요. 그래요. 근데 저 중학교 때쯤 이제 PC방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 그 별들의 전쟁, 스타 전쟁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올나잇 그 문화가 막 생겨서, 사실 뭐 중학생들은 그런 걸 허락해주지 않았었지만 저는 또 제 부모님이 좀 개방적이신 편이라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감 자극 빈칸 퀴즈 사연 채우기 오늘의 퀴즈 이상미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상미 씨께는 캡슐 커피 세트를 보내드리면서 사연 채우기 퀴즈 나갑니다. 중2 아들이 공부하러 도서관에 간다고 를 뿌리고 갔는데 도서관에 간다는 말은 핑계 같고 여자친구랑 놀러 가는 느낌이 드네요 하셨어요. 자 오늘 뭐 중학생들 특히 이제 중2 사연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상미 씨의 아드님께서 외출 전에 뿌린 게 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코올처럼 휘발되는 물질에 특정 향을 희석시킨 화장품의 한 종류죠. 몸에 직접 뿌리기도 하고 옷까지에 뿌리기도 합니다. 사연 속 이것 무엇일까요? 1번 도서관 간다고 전단지 뿌리고 갔어요. 2번 도서관 간다고 CCC를 뿌리고 갔어요. 3번 도서관 간다고 향수 뿌리고 갔어요. 1번 전단지, 2번 C, 3번 향수.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 10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힌트송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틴탑의 향수 뿌리지 마.

0: 생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6: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0: 하트 모양으로 고기를 잘라서 부드러움을 추가했어요. 지금은 어느 여자분께 하트 고기를 잘라주시려나?
1: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대행진!
2: KBS 쿨 FM 조정식 FM대행진 광고 듣고 왔습니다.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채우기 상미 씨의 아드님이 도서관에 가기 전에 싹 뿌리고 나갔다는 이것이 뭔지 맞히는 문제였고요. 1번 전단지, 2번 CCC를, 3번 향수, 셋 중에서 정답은 3번 향수였습니다. 앞서 틴탑의 향수 뿌리지 마로 강력한 힌트송을 좀 들려드렸고요. 향수가 정답이었습니다. 아까도 뭐 그런 얘기했지만 엄마들은 다 알고 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좀 티가 많이 나죠.

0: 광장 러브 스토리.
1: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2: Yes, I will.
3: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4: 커피 한잔 할래요?
1: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2: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슈퍼 라디오.
3: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노래는 죄가 없다. 원곡 명예회복 프로젝트 데몰리션 AS 센터. 평일에 제가 라이브로 부른 노래를 원곡으로 다시 듣는 시간이었으나 결국은 또 라이브를 듣게 되는 시간 데몰리션 AS 센터. 8502님이 하루도 못 쉬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라디오 듣다가 너무 웃겨서 울며 출근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이런 또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주시다니. 주채원님,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었는데 좀 해소됐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제 노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또 풀린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감사하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빼지 않고 더 열심히 성난 두성을 한번 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식이가 불렀던 노래를 라이브 버전과 원곡 둘 다 듣겠습니다. 오늘 데몰리션 AS 센터는 작년 이맘때쯤으로 시간여행을 해볼게요. 첫 곡은 야성적인 노래 신화의 Wild Eyes. 네, 먼저 정식이 버전으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야성적인 노래입니다.
1: 제가 이제 일단 신화 형님들 너무 좋아하고, 네, 저번에 이제 7228님이 신화 노래 부르는 절 보며 신화가 들으면 놀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좋아하실 거예요. 무조건 좋아하시죠. 예, 그때 그 신화가 활동할 때 그 에너지를 제가 전달하기 때문에. 예. 아, 이제 신화는 늘 하고 싶어요. 사실은 매주 하고 싶어요. 신화는 브랜뉴 너무 좋아하고요. 이제 와일드 아이즈 좋아하고. 아, 그만 얘기하라고요. 네. 아, 퍼펙트맨. 아, 퍼펙트맨 너무 좋아. T.O.P 너무 좋아하고. 예. 으쌰으쌰. 아, 또 빼놓을 수 없고요. 자, 이어서.

클럽 2기였습니다. 핑클에 대한 사랑, 짝사랑을 계속 이어가고 있던 시기에 어느 날 CD 판매점에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CD를 발견하고 마음을 뺏겼습니다.

저는 순해도 너무 순해서 별명이 석가모니입니다. 외모도 순둥순둥하죠? 아, 많이 근데 지금 손가락 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안 순해 보이는데?

0: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셋, 둘, 하나, 고! 날 또 내지만 거칠어져가는 나의 숨소리
4: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5: 보고 있어요?
4: 네, 코너 속의 코너 데몰리션 퀴즈 오늘의 정답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수 무슨파 DJ라고 했을까요? 자, 나갑니다.
5: 자, 영어가 부족한 건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순수 국내파 출신 DJ입니다.
4: 순수 국내파. 네, 국내파가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10분께 선물 챙겨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FM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시고 선물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데몰리션 노래방을 뭐 이 퀴즈 때문에 열심히 들으셔야 할 이유는 없지만 제 입장에서 이제 데몰리션 노래방 할 때 멘트 자체도 조금 신경을 쓰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비 원몰 타임 듣고 나서 0211님이 국내파 치고는 팝송을 제일 잘 부른 것 같다 남겨주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보다 이제 팝송 잘하시는 분들 많지만 저는 흥겹게 부르죠. 흥겹게. 7406님 목소리를 끈적하게 불러서 킹받는다 하셨는데 정확히 짚어주신 게 가사보다도 느낌에 집중합니다. 저는 이제 좀 하고 싶은 게 사실은 그 저스틴 팀버레이크 섹시백이었는데 그게 KBS에서 안 돼요. 노래가 조금 그 가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스트리트 보이즈나 웨스트 라이프 내지는 이제 마이클 잭슨 그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 선곡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몰리션 AS 센터 마지막 곡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그댈 마주하는 건 힘들어 원곡으로 듣고요. 이 노래도 제가 이번 주에 좀 망쳐놨었거든요. 이거 원곡으로 듣고 그리고 서태지 와이들의 너에게까지 두 곡 원곡으로 들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3부 꼭꼭꼭으로 오겠습니다. 너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대행진. 조정식의 FM 대행진.
1: 세대를 가로지르는 감성 발굴 선곡 시스템 꼭꼭꼭. 옛날 곡 최신 곡으로 나누고는 있지만 우리가 나이 먹는 것처럼 노래도 같이 나이 먹는다는 거 아시죠? 세대 불문. 그래서 세대 공감.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고요. 지금 뭐 우리 라디오 팀에서도 96년도, 97년도 이 H.O.T.의 붐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뭐 문방구 물론이고요. 뭐 각종 뭐 팬시샵, 그냥 뭐 로드샵, 그냥 리어카에서도 H.O.T.의 그 무대 의상들을 다 팔았었어요. 뭐 털옷, 털모자, 뭐 털가방 패션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리고 막 다 쓰고 입고 다녔었고요, 그때 당시. 자, H.O.T. 캔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곡이고요. 또 2022년 5인조 팀 NCT 드림으로 또 캔디를 리메이크하면서 다시 한번 세대를 넘어서 사랑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때는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후배 팀이기도 하죠. 네, 자, 다음 5인조 최신곡 코르티스로 골라봤습니다. Red Red. 1996년에 H.O.T.가 있다면 2026년엔 코르티스가 있다. 레드레드가 수록된 앨범은 초동 230만 장을 기록했고요. 데뷔 1년도 되지 않은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보여준 그런 앨범이기도 합니다. 코르티스는 가사에 따바라, 도가니 같은 세대 언어와 밈을 날것의 감각으로 담아내면서 젊음과 패기를 느끼게 한다는 평을 듣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그 화요일이었죠. 제가 그 화제 카라티 패션 코르티스 같다라는 그 평을 해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제 코르티스 쪽을 좀 바라보고 입고 왔었던 거고요. 자, H.O.T.의 캔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0: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6: 한국의 조정식 뭐 FM
7: 다이빙입니다. FM 다이빙.
8: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2: 매일 오후 4시
3: 윤정수
2: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4: 무서워, 너무 무서워.
5: 약속 나간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 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4: 갔어야 했어요.
5: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4: 이렇게 내려놔.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뭐 하고 싶고 이런 작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런 성취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 회사의 매출 목표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트렌드도 맞아야 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협업도 잘 돼야 되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 점점 놓이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이제 뜻한 바를 그대로 이루게 되는 경험이 어렸을 때에 비하면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은 그래서 어디를 펼쳐도 어느 나이 때 아, 이런 전성기를 맞이했던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재미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내 생각

0: 엘리자베스 왕비 앞에서도 아마 연주를 했을 거예요. 와. 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이 책에서는 5세 때 전성기를 맞이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1: 이 참 그렇게 어릴 때면 자기가 전성기라는 것도 사실 모를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게 행복한 건가 싶기도. 전성기가 사실 너무 빨리 찾아오는 게 과연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0: 맞아요.
1: 하고.
0: 그런 생각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네. 그게 귀하다는 생각을 그만큼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시절이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다.
1: 우리 뭐 그런 표현하자면 뭐 소년급제가 사실 뭐 되게 불행한 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이 책에서는 10대 때 그런 전성기 맞이한 인물들로는 워런 버핏 나옵니다.
1: 아, 그리고 워런 버핏은 뭐 지금도 전성기 아닌가요?
0: 맞아요. 그런데 네. 그 전성기를 열어젖힌 때가 11살 때예요. 그때 시티즈 서비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38달러에 사서 40달러에 팔아요.
1: 네.
0: 큰 이득을 본 건 아니잖아요.
1: 야, 근데 11살에 이렇게 했대요?
0: 근데 이런 걸 이제 보면 전 염려되는 게 부모님들이 야, 워런 버핏 11살 때 이랬다는데 이런 압박을 하실 수 있는데 워런 버핏이 11살 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6살 때 부모님이 주식 계좌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1: 그렇다. 부모님의 또 그 가르침도 영향이 있었다.
0: 그렇죠. 그리고 12살 때 나오는 인물이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 기업 공개로 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도 12살 때 동생하고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아. 이미 게임 잡지에다가 500불을 받고 당시에 판매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좀 꿈을 갖고 떠올리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기 마련인데 이런 인물들은 뭔가 실행하고 실천했다는 점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인물들이 평생에 걸쳐서 사실 누가 봤을 때는 그 전성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전성기를 또 이렇게 딱 이 책에서 다루는 방식 자체가 뭐 제일 부자라고 아니면 뭐 제일 그 커리어가 하이를 찍은 때라고 전성기라고 이렇게 정하진 않았네요.
0: 맞아요. 네. 다 자기 삶의 어떤 장면들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지만
1: 그쵸.
0: 내 인생의 어떤
1: 변곡점이라든지
0: 맞아요. 그런 걸 네. 만들어냈던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10대, 20대 이 책에 등장한 인물들 보면서 아 스포츠 스타가 많구나.
1: 그렇죠. 10대 후반 또 20대 초반은
0: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스포츠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퇴식 같은 거 보면 와 이미 그러니까 이미 저보다 대부분 어린 나이에 활동하는 스타들인데 그때 은퇴를 고민하고 그걸 선언하고 네. 아 그럼 이런 인생의 어떤 최정점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그들의 이후의 삶은 어떨까 이런 걸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전성기라고 했을 때 우리 딱 그 장면만 하이라이트만 보게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0대에 접어들면 한국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 와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1: 네.
0: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게
1: 네.
0: 47.
1: 와.
0: 제 나이랑 비슷한가?
1: 오.
0: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게 49세.
1: 이야.
0: 별로 우리가 그 나이를 생각을 안 해보잖아.
1: 그러게, 이때면 사실 조선시대 이때면은 진짜 할아버지인 건데, 그죠?
0: 그렇죠. 그때는 뭐 평균 수명이 아마 30대였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순신 장군이 이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건이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까닭은 무려 7년 동안의 난중기를 남겼기 때문이고. 세종대왕도 훈민정음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이거 반포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신하들 반대도 많았고 그런 것들을 다 우여곡절을 겪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1: 네, 그렇군요. 이게 또 계속 의외의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이 책 보내드리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또는 무료인 콩 KBS 플러스로 보내주십시오. 콩과 KBS 플러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아이유의 관객이 될게 듣고 계속해서 책 이야기 나눠볼게요.

주시는 그런 코너인데요. 네. 오늘은 이승현님의 사연이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8년생 ISFP 남자입니다. 결혼 생각이 1도 없는데 주변에서는 결혼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대요. 사람들 말에 흔들리는 와중에도 싱글에 대한 의지를 굳게 다지고픈데 태민아이님 이런 점

0: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예상해도 그렇게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1: 변수가 너무 많죠.
0: 그렇죠.
1: 아, 그런 내용들이 이제 책에 많이 담겨 있군요.
0: 그렇죠. 그리고 뭐 1인 가구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점, 단점 이런 것도 있는데 장점 1위 무려 36.9%가 꼽았습니다. 자유로운 생활.
1: 자유로운 생활.
0: 그리고 두 번째가 혼자만의 여가 시간.
1: 뭐 네, 부정할 수 없네요.
0: 네. 이거 뭐 이해가 되죠? 네. 단점. 아, 이것도 좀 서럽습니다. 이거 1위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1: 그런가? 근데 요즘 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사회 시스템이
0: 그래도 네. 아프잖아요. 저도 아마 전 1인 가구 생활에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도 진짜 아플 때 있죠.
1: 좀 서럽죠.
0: 이때는 정말 혼자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1: 책을 읽으면서 박태근 본부장님도 많이 좀 그 공감을 하셨어요?
0: 제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까 일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저자도 그 인터뷰할 사람들을 많이 찾고 싶었는데 찾다 보면 특정 직군에 몰린다라는 거예요.
1: 그래요?
0: 네.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계, 아~ 뭐 문화계, 뭐 작가, 아무래도. 예술계 이런 쪽의 사람들이 너무 비율이 높아가지고 왜냐면 사회학 연구를 하려면 이게 편차가 맞아야 되잖아요. 고민이 되게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1: 결혼 확실히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몸 담고 있는 곳에. 자, 아, 좋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한테 이 책을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0: 아, 추천드려야죠.
1: 아, 그래요?
0: 다만 이 책에 나온 어떤 근거나 상황들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는 마시라. 왜냐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건 이런 거죠. 내가 그 혼자가 편하고 즐겁고 좋아서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나만의 외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 그 이 책에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양태나 모습들이 여러 우리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온 부분들도 적지 않다. 내가 되게 독특하고 이상한 선택을 한 게 아니다. 그런 확신과 확증을 가지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아, 오늘 사연 주신 이승현님께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고요. 이렇게 나에게 딱 맞는 책을 추천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북스타그램 태미나의 앞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성격, 취미, 직업, MBTI, 관심사, TMI를 남겨주시면 우리 박태근 본부장님이 좋은 책 추천해드립니다. 자, 책 선물 받으실 분들 FM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박태근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